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아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인간을 담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이제 시연 단계를 넘어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된 3세대 휴머노이드는 실제 생산과 물류 현장에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종이보다 더 얇은 나사못 보호 필름을 벗겨낼 수도 있어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놀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실제 공정에 투입됐을 때 이전보다 작업 효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비아디와 지커와 같은 전기차 공장에 스스로 배터리를 받고 작업 시간을 늘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아직은 부품 운반과 일부 품질 검사 위주지만 올해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동 능력은 이미 인간을 넘어선 상황이며 인간의 손을 구현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로봇 업체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손의 정교함까지 갖추게 될 경우 돌봄이나 가사 분야까지 활용 분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인사들은 생활 서비스 영역에서도 다양한 기술 훈련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동반형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국가 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의 도시 조주시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내몽골 오르도스시에서 사막을 수림으로 일궈낸 은옥진과 미국인 지원자 사이 카오스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요한 논단은 고수준인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관건적인 주력점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장기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국가혁신체계 건설이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규모면에서 연구개발 경비, 연구개발 인원, 기반시설 등의 규모는 이미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구조면에서 국가실험실,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대학, 과학기술 선두기업 등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이 부단히 발전하고 확대되어 구조가 다양한 특징을 띠게 됐습니다. 또한 능력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혁신형 국가의 반열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으며 글로벌 혁신지수가 2012년에 제34위에서 2022년에 제1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인 변혁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영도하에 이룩한 것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치적 보장이며 이는 당의 영도의 정치적 우위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과학기술 사업의 제반 분야, 각 방면, 모든 단계에서 당의 영도를 관찰하고 두 가지 확립을 결연히 옹호하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여 정치적 입장, 정치적 방향, 정치적 원칙, 정치적 길에서 언제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통일 영도 체제를 보완하며 권위적인 결책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통일적 계획과 총체적 배치를 강화하고 각 방면의 적극성을 살려 혁신 요소의 결집을 가속화하고 혁신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 추진 체제의 능력 통합을 적극 실현하고 과학기술 혁신 활동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성 효과성을 높이려면 체계 관념을 고수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의 병행을 견지하며 국가 과학기술 혁신 체계화 능력을 갖추어 신시대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 과학기술의 최전방, 경제의 주전장, 국가의 중대한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휘하며 능력을 키우고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형 거국체제를 완비하고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난관 돌파 사업을 진행하고 국가 발전의 전 국면과 장원한 리익에 영향을 주고 제약하는 중대한 과학기술 문제를 적극 해결하며 관건 핵심 기술 난관 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해야 합니다. 국가의 긴급한 수요와
장기적인 수요를 둘러싸고 전략적이고 전반적이며 전망적인 일련의 국가 중대 돌파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서둘러 실시하여 자조적인 혁신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기초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역량 구축, 자원 배치, 기반 시설, 과학 연구 플랫폼, 정책 및 법규, 기술 표준, 혁신적인 생태, 과학기술 인재 등 면에서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셋째,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목표와 전략적 수요를 중심으로 일련의 국가 실험실을 서둘러 건설하고 기존의 국가 중점 실험실을 재편성하여 국가 실험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두기업의 기능과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이 책임과 소임을 다하고 우위로 상호 보완하는 협력 기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혁신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와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세계과학의 첨단 분야와 신흥산업기술혁신 및 세계과학기술혁신 요소의 집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과학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형 기간기업의 선도 역할과 버팀목 역할을 발휘시키며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의 심층적 융합을 강화하고 혁신사슬, 산업사슬, 자금사슬, 인재사슬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와 산업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전략 자문을 강화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고급 두뇌 집단과 전략과학자의 결책 지원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넷째,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심층적인 체제 및 기제 장애를 적극 혁파하고 량호한 정책적 환경을 적극 마련하며 과학기술 평가 개혁을 심화하고 다원화된 과학기술 투입을 늘리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치 보장을 강화하여 전면적 혁신을 뒷받쳐주는 기초제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 경비 분배 및 사용 기재 개혁을 심화하여 혁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혁신 문화를 육성하고 과학자 정신을 고양하며 훌륭한 학풍을 함양하고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계 혁신 체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융합하고 세계 혁신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호혜적이고 공유적인 국제과학기술 협력 전략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의

자조적 혁신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국제 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보다 개방적인 사유와 조치로 국제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화된 과학 연구 환경을 힘써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생태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영그룹이 제작한 영화 팽호해전이 오는 7월 25일 전국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웅장한 해전 장면으로 담아낸 영화는 특수효과 제작, 전쟁 장면, 감정적인 공감면에 비중을 많이 두어 높은 박스 오피스에 도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명의 기원 탐구에서 문명의 상호 학습까지 중국 고고학 연구 성과 발표회가 중국 역사 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은 고고학 연구소는 고고학 발굴 보고서와 전문 저서, 도록, 대중과학 도서, 논문 등 수십 건의 성과를 집중 발표했습니다. 전문 저서로는 학문의 발전 성과를 정리한 중국 고고학 10년, 중국 고고학의 리론 방법과 탐구 5강 등 리론 저서, 그리고 감미미정, 당나라,

정비 등 주제 연구서도 발표됐습니다. 최근 작은 제작비에 배우 전원이 일반인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적인 색채가 짙은 영화가 흥행 역주행에 성공하며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영화계에 주목할 만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람홍춘 감독의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입니다. 이 영화는 화교들이 고향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서사적인 실마리로 삼아 두 여성이 수십 년간 서로를 지키며 깊은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근대 이후 남양으로 이주한 중국 화교들이 고향에 보내던 편지와 송금이 결합된 교피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수만리 떨어진 가족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영화는 련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사랑 이상의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의 우정, 은혜, 향수, 동포의 국가와 가족에 대한 사랑 등 많은 정이 응축되어 있어 일일이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한 단어로 이를 요약하자면 바로 정일 것입니다. 작가 마건이 일전에 작가의 독창적인 능력의 대체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의 도전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 문학 창작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마건은 AI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작가들이 써낸 것을 불러오는 것이며 방대한 작품을 바탕으로 재조합을 통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작품을 볼 수 있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작가와 예술가가 더 이상 창작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AI 수준도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보조도구로서 특히 번역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문학 분야에 개입될 것이며 영화 제작이나 문학 기획, 기술 측면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지만 창작물은 여전히 근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손북을 울리며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축제가 우름치에서 개최됐습니다. 문화관광부, 신강위글자치구 인민정부, 신강생산건설병团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성류꽃 피어나 한마음 이루고 즐거운 노래로 중화를 빛내다는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문화관광청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도나시 문화관의 창작무용 희열을 축제에 출품시켜 길림 문화예술의 매력과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희열은 전국 4개 성씨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막 행사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품은 조선족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장고, 손북, 상모 등 특색 있는 민족 요소들을 결합해 조선족 농악무의 기량을 펼쳐냈습니다. 제4회 중국조선족 민간문화예술단체 합동공연이 연길시 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북경 천진, 하북 대련, 심양, 할빈, 길림, 단동을 비롯해 연변 현지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개 민간예술단체에 460여 명 민간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만들어갔습니다. 공연은 장고춤, 가야금 연주, 농악무 등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였고 격정적인 선율과 아름다운 춤사위로 당의 민족 정책이 거둔 성과를 노래했으며 변강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저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0번째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 조주입니다. 나루터의 선선한 바람과 서호의 뗏목, 금산의 소나무, 루각의 등불, 한유가 심은 나무, 봄날의 상교, 봉황대에 내리는 비, 강변의 석탑을 비롯한 조주 팔경이 조주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동에 왔다가 조주를 보지 않으면 헛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광동 동쪽의 벌판, 한강의 하류에 위치한 조주는 광동 동부의 정치와 경제, 문화 중심지로 남해의 보석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조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591년 수왕조 때에 조주를 두었고 후에 조주나 조군으로 명칭이 바뀌다가 당나라 때인 758년부터 조주라는 지명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북송 때인 10세기에 도시방어의 수요에 의해 조주의 주변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300년대에 성을 증축하고 돌과 벽돌로 성벽을 다시 쌓았으며 성문 7개를 냈습니다. 그중 가장 웅장한 성문이 광제문인데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조주는 원명청 왕조를 거치면서 모두 군과 주, 로, 부의 소재지로 되어 광동 동쪽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조주는 풍부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당나라 때의 관리들인 상곤과 양사복, 리더규, 송나라 때의 관리들인 진요좌, 오잠, 조정 등이 조주에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공자의 사당을 세우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중원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송나라 때 조주의 문화적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다른 주에는 서원 하나도 없는데 조주는 한 주에 두 개가 있을 정도로 교육의 붐을 형성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 때 진사 자격을 딴 조주 출신의 선비는 송나라 때만 해도 172명에 달했으며 1128년에는 조주에서 9명이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돼 송나라 전체가 들썩했습니다. 명나라 때 조주의 진사는 160명에 달했고 선비 8명이 함께 합격한 미담과 한 가문의 두 형제 혹은 한 가문의 세 선비가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미담도 전해집니다. 조주의 진사들 중 황제가 몸소 주재하는 최고의 시험인 전시에서 서열 3위에 드는 장원과 방안, 탐화도 나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는 조주는 바닷가의 추로로 불립니다. 조주 고성은 산은 높지 않으나 기계가 비범하고 물은 넓지 않으나 경치가 수려합니다. 조주는 고성의 북쪽에 금산이 솟아있고 동쪽에 필가산, 서쪽에 호로산이 기복을 이루며 한강이 고성의 남쪽을 감돌아 흐르면서 산 세 개와 물 한 갈래가 성곽을 지켜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합니다. 조주에는 중국의 4대 고대 교량 중 하나인 광제교와 당나라 때 신축한 개원진국선사, 당나라 때의 호로산 마의석각, 북송 때의 건물들인 배교촌, 허부마부, 남송 때의 한효사당 등 수많은 문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성의 동남쪽 강변에 우뚝 솟은 봉황탑과 고성을 웅장하게 장식하는 광제문 성루, 도심의 서호공원에 자리 잡은 함병루 등 부기수의 문물이 조주의 풍부한 문화적 분위기를 가미합니다. 조주의 많은 문물 중 시대별 특징을 한 몸에 모은 개원사와 송나라 때 품격을 유지하는 허부마부,
세계 최초의 이동식 교량인 광재교가 조조의 고건물 중 세 가지 보물로 인정됩니다. 광재교 서쪽의 광재문 성루는 조조 부성의 동쪽 성문으로 명나라 때인 1370년에 축조되었고 1931년에 개축했습니다. 높은 단 위에 우뚝 솟은 궁중 건물을 모방한 성루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네 귀퉁이가 건뜻 들린 팔짝 지붕을 합니다. 성루의 남쪽과 북쪽에는 2000m 길이의 옛 성벽이 보존돼 성루에 올라서면 강물이 발 아래로 흐르고 광재교가 관문 역할을 하며 저 멀리로는 푸른 산발이 기복을 이루어 심히 장관입니다. 여름과 가을이면 불어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돛배가 강물을 따라 흐르는데 급하게 흐르는 물살이 광재교의 교각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만들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강물을 따라 조성된 조조고성은 모양이 좁고 길며 지세는 북쪽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성의 북쪽에는 관아가 위치하고 남쪽은 일반 주택구로 되어 있으며 동쪽이 상업구역, 서쪽이 수공업 지역입니다. 남북으로 고성을 가로지르는 태평로에는 모양이 상이한 다수의 폐방이 즐비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세운 이런 석조 폐방들은 조조의 독특한 인문 경관을 형성하며 조조의 문명사를 말해줍니다. 조조의 고건물은 하얀 담벽에 검정 기와를 하며 건물 곳곳에 온갖 조각이 정교합니다.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 조조의 고건물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민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 최초로 당나라 문학가 한유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인 한문공사는 조조고성 동쪽의 한강기슬, 필가산 서쪽 산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조의 개원사는 중국에서 현재까지 보존된 네 개의 개원사 중 하나입니다. 당나라 때 신축되어 수차의 보수를 거친 개원사는 송, 원, 명청 등 시기별 건축 특징과 예술적인 특색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된 당나라 궁전 양식의 사합은 건축물입니다. 허부 마부는 북송 태종제의 증손녀 더간 공주와 부마 허각의 저택입니다. 허부 마부는 북송 때인 1064년에 신축해 그 후 수차 보수를 거쳤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송나라 건축의 기본 구도를 유지합니다. 조조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동시에 풍부한 전통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조의 많은 지방극 중 가장 대표적인 조조연극은 송나라 때 남이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명나라 때 독립적인 목으로 되었습니다. 곤극과 진극, 한조, 조조의 민간 가요 등의 특색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조조연극은 음률이 우아하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 밖에 조조의 현악과 사당음악, 고악, 그림자극 등도 짙은 지방적인 색채를 띱니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조조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만든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사막에서 나무를 심는 은옥진과 사막에 나무를 심도록 후원해준 미국인 사이 카오스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사람 찾기 영상이 화제로 됐습니다. 내몽골 오르도스시 우현기 모우스 사막지대의 은옥진 씨가 20여 년 전 자신에게 나무 심기와 사막 방지를 위해 $5,000를 기부했던 미국인 사이 카오스키를 초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과 당시 목격자들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곧 연락을 취했습니다. 은옥진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외국인이 바로 사이 카오스키입니다. 26년 전 그는 사막 깊은 곳을 찾아와 은옥진이 나무를 심는 것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5만여 그루의 포플러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60세인 은옥진은 전국 로령모범이자 사막 방지 전문가입니다. 그와 사이 카오스키의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이 카오스키는 중미 교육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하남성 락양시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앙 텔레비전 방송에서 은옥진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때 은옥진은 널리 알려진 사막 방지 모범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근 3만 무의 수림을 일궈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본 그날 사이 카오스키는 즉시 여러 미국 재단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재단이 은옥진의 사막 방지 사업을 위해 $5,000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5,000는 은옥진이 받은 첫 해외 지원금이었습니다. 은옥진은 바로 묘목 5만 그루를 사서 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중순 은옥진은 매체를 통해 사이 카오스키를 찾는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사이 카오스키가 교편을 잡았던 학교의 적극적인 연락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호스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고 사진과 영상을 통해 사이 카오스키는 숲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옥진은 그야말로 불모지를 로금으로 우거진 수림으로 만들어 사막 오아시스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지금의 모우스 사막은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울창한 숲이 사이 카오스키의 재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1년 전 19세의 은옥진이 섬서성 유림에서 모우스로 시집왔을 때 이곳의 환경은 절망에 가까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마시는 물에 모래가 섞여 있었고 밥에도 모래가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집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남편이 안쓰러워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부부는 나무를 심고 사막화를 방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한 외에 남은 돈은 모두 나무 묘목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모래가 흩날리는 환경에서 밤낮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은옥진이 심은 나무 묘목은 그렇게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수천 그루의 묘목이 전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와 남편은 관목을 이용해 바람을 막고 모래를 고정하며 단계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막에 푸르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약간의 푸르름은 있었지만 사이 카우스키의 눈에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환경이었습니다. 5,000달러로 산 나무 묘목이 심어졌지만 이 나무 묘목들이 자랄 수 있을지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은옥지는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수림을 보여드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19세에 불머지나 다름없는 모스에 도착해 현재 수만무의 푸른 숲을 일구기까지 은옥지는 41년 세월을 몰두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나 이 사막에서 나무를 심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은옥지는 여러 해 전부터 리마 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기장, 과일나무 재배가 이미 규모를 갖췄고 양 500여 마리도 키우고 있으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미도 많이 심었습니다. 번 돈의 상당 부분은 다시 사막 방지에 투자했습니다. 41년 동안 은옥진과 남편은 7만 무의 사막을 퇴치했습니다. 삼북, 방호림 등 국가 중점 생태 공정의 추진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막 녹화 대열에 합류했으며 모우스 사막의 관리률은 85%에 이르렀습니다. 은옥진과 사이카우스키의 우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이카우스키는 누군가가 저온 재산을 걸고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고 은옥진은 누군가가 사막 방지에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바로 이 두 믿기지 않는 인연이 결국 두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우스 사막화 퇴치의 성공은 하나의 기적이고 은옥진과 사이카우스키가 인터넷을 통해 재회한 것은 또 다른 기적입니다. 그들이 함께 일궈낸 푸른색은 중국에 속하며 또한 이 지구에 속합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와다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리강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 중앙당 학교가 2026년 봄학기 제2진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서기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5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며 국가주석인 통룬과 회담했습니다. 중공장 총서기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은 5일 오후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환영식을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며 국가주석인 통룬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평교원 여사, 중공장 정축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책이, 중공장 정축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통룬 주석의 부인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정축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0: 왕 조직부 부장,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정치위원인 정부 상무부 총리 등이 통륜 주석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군악대가 라오스와 중국 우량국 국가를 연주하고 현장에서 21발의 리포가 울렸습니다. 통륜 주석은 습금평 주석의 동반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량국 원수는 사열대로 돌아와 의장대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통륜 주석은 습금평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금평이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석이며 국가주석인 통륜과 회담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석이와 라오스 국가주석을 연임한 통륜에게 재차 축하를 피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은 시종 일관 라오스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방향으로 간주하고 라오스가 자국 국정에 부합되는 사회주의 길을 걷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라오스와 함께 전통 진선을 고행하고 호혜 상승을 심화하며 단결 협력을 밀접히 함으로써 중국 라오스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고 손잡고 신시대 전천후적인 중국 라오스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 라오스 관계와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부단히 높은 표준, 높은 질,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할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견해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쌍방은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당의 집권주의를 함께 수호하고 밀접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양당의 새로운 옥이는 협력 계획을 잘 집행하고 당 사무 관리와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양국 외교와 국방, 공안 3+3 전략 대화 기제를 건립하는 것을 계기로 집법과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 범죄를 단호히 단속해야 합니다. 둘째, 호혜 협력의 초석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은 라오스 측과의 전략적 접목을 강화하고 협력 성장점을 높일 것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황금 대통로 연결을 입각해 연선 개발과 한 지역 두 차례 검사를 추진하고 양국 경제회랑 협력의 질 제고와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라오스 타이의 철도 연결을 다그쳐 추진하고 구역 내 더 큰 범위의 상호 연계를 조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농업, 전력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계속 라오스를 위해 능력껏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인민 사이의 전통 친선을 다지합니다. 쌍방은 올해 중국 라오스 친선의 해를 계기로 문화와 교류, 보건, 지방 등 협력을 확대하고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양국 인민의 상호 려해와 친선을 증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라오스와 함께 인재 강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더 많은 작고 아름다운 민생 항목을 건설할 것입니다. 넷째, 대외 정책의 조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장시간 동안 한계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를 굳건히 지지해온 라오스에 찬성을 보냅니다. 라오스가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쌍방은 다자 협력을 밀접히 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통륜은 이번은 그가 라오스 당중앙 총서기와 국가 주석직을 연임한 후에 첫 번째 공식 방문으로 마침 라오스와 중국 수교 65주년 및 라오스 중국 친선의 해를 맞게 되었다면서 이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비했습니다. 라오스는 라오스에 대한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두터운 정과 소중한 지원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방문 기간, 나는 중국이 습공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침 아래 이룩한 거대한 발전 성과를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제도와 발전 도상국의 인솔자,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다극 세계 구축을 추진하는 버팀목으로 되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라오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에 참조할 만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당면 라오스와 중국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처했습니다. 라오스는 줄곧 한계 중국 원칙을 견제하고 습금평 총서기가 제기한 중대한 계를 글로벌 창의를 지지해왔습니다. 라오스는 쌍무관계 위치를 격상시키는 것을 높이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중국과 고수준 정치적 상호신뢰를 단단히 구축하고 국방과 집법 안전협력을 밀접히하며 인터넷 도박, 통신 사기 등을 함께 단속하고 경제무역, 투자, 광산, 자원개발, 친환경에너지, 디지털 경제, 현대농업, 생태환경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신시대 전천 후 라오스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회담이 끝난 후 쌍방은 당사의 민생, 금융, 세관, 경제무역, 청년 왕래, 매체 등 분야의 협력 서류, 서명식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날 전후 습금평 총서기와 팽려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국빛대청에서 통룬 부부를 위한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책이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초청으로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6월 5일 공무원 상무회를 주재해 취업 관련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심의 채택했으며 신용의 공업화 추진 사업을 연구하고 미래 산업 발전 관련 사업을 연구했으며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 조례 조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는 취업은 민생의 근본임을 강조하면서 취업 우선 전략의 시행을 지침으로 삼아 노동자들의 자주적 취업, 시장 조정 취업, 정부의 취업 촉진 및 창업 장려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취업 확대와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촉진 기제를 완비하고 취업 창업 봉사 체계를 완비하며 대학 졸업생 등 청년의 취업 및 인재 양성 경로를 확장하고 주요 집단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요연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노동자들의 취업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화된 인적 자원을 빠르게 육성하고 강화하며 교육 공급과 인재 수요의 일치도를 높이고 대규모 직업기술 훈련을 심도 있게 진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추세를 파악하고 진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방향을 견제하며 전통산업의 개조와 향상, 신흥산업의 발전 성장,

0: 정부와 제조업 주요 산업 체인의 고품질 발전 행동을 강화하며 핵심 기술 돌파를 가속화하고 에너지 자원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며 산업 체인의 탄력성과 안전 수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개방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잘 시행하며 외국 자본이 더 많이 첨단 제조업과 생산성 봉사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회는 미래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전망성 배치를 더욱 강화하고 추진력을 높여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잡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술 기반을 확고히 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독창적인 기술 공략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생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산학이온이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산업 체인의 상하류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주요 분야에서 더 많은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지원 정책을 완비하고 정부 투자 기금 등의 유도 역할을 잘 발휘하며 투자 성장과 위험 분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치를 주도하고 감독과 관리를 개선하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회는 보편적 혜택과 우대를 결합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정부 추진, 시장 지도, 사회 지원을 결합한 방식으로 퇴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교육 지원, 채용, 기술 훈련 등에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퇴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는 공동의 힘을 양성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른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6월 5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주황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라오스 수교 6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통룬 총서기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 심화를 위해 전망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라오스와 함께 전략적 접목을 강화하고 무역, 투자, 철도, 에너지, 광물, 디지털 경제,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 라오스 경제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고 다자 간 협력과 조류를 긴밀히 하여 중국 라오스 운명 공동체 건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입니다. 통룬 주석은 중국이 장기간 제공해온 소중한 지지와 도움에 사의를 표하고 나서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리행하고 중국과 각 분야의 실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라오스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정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5일 오전 북경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주황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통룬 라오스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의 전략적인 인솔 아래 양국 관계는 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초회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라오스와 함께 량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손잡고 높은 기준, 높은 품질, 높은 수준의 중국 라오스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라오스 국회와 다차원 다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법치 건설과 립법 등 분야에서 교류하면서 각자의 국가 현대화 건설을 위해 법치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통룬은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라오스와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은 부단히 공고해지고 발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용도하여 이룩한 거대한 성과에 열렬한 축하를 표합니다. 양국 립법기관이 립법 심화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여 라오스와 중국 관계 촉진의 힘을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쉐크레티 자크르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주황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은 6월 5일 천안문 광장에 가서 인민용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1: 주황당 학교가 5일 2026년 봄학기 제2진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중공주황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주황당 학교 교장인 채기가 졸업식에 참석해 수강생들에게 졸업증서를 발급했습니다.

0: 이번 학기 주황당학교 졸업생은 총 531명입니다. 졸업식에서 4명의 수강생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수강생 대표들은 이번 학기 강습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시작 단계라는 중요한 시점에 진행되었다면서 강습을 통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철저히 리해했으며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집중적으로 학습 터득하고 당 리론 교육과 당성 교육, 직무 수행 능력 강습을 체계적으로 받았다고 표했습니다.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고 당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능력이 강화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더욱 깊이 리해했으며 두 가지 실천을 더욱 굳건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강습 기간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성실히 진행하여 사상의 좌표를 정확히 하고 엄격하고 실질적인 기풍을 고양하였으며 지적관의 편향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근본을 다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학습 성과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1: 생태환경부가 5일 발표한 2025 중국 생태환경 상황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생태환경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환경 안전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연속 37번째로 환경 공보를 발표한 해입니다. 82장의 사진, 17개의 도표, 그리고 전용적인 생태계와 희귀종을 담은 14장의 실경사진을 포함한 공보는 14차 5개년 계획기간의 생태관리 성과를 세로로 비교했고 일부 핵심 생태지표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난 10년 동안 생태환경질에 발생한 역사적이고 조난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생태환경부 생태환경관측사 장대위 사장은 14차 5개년 계획 시기 PM2.5 농도가 누적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여 누적 감소률은 33.3%에 달했습니다. 수질 환경 개선의 성과도 두드러져 지표수의 우수한 수질을 담는 비율이 14차 5개년 계획기간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숫자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부 황균추 부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아름단 중국 건설 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아름단 중국 선행구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상징적인 성과를 이룸으로써 이민들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중국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6월 5일 무장애 환경건설법 집법검사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집법검사는 지방으로 가서 검사하는 것과 성급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해 검사하는 것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6월부터 7월까지 검사팀은 북경, 내몽골, 상해, 호남, 중경, 감숙 등 6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로가 현지 검사를 전개하고 산서, 흥룡강, 절강, 안휘, 산동, 호북, 사천, 영하 등 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해 해당 행정구 내에서 무장애 환경건설법 실시 상황을 검사하게 됩니다. 각 검사팀은 지방으로 가 회보 청취, 좌담 조직, 현지 검사, 추첨 검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법률 실시 상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기층에서 반영하는 보편적이고 뚜렷한 문제에 대해 심층 조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집법 검사에서는 중점적으로 무장애 시설 건설의 규범성과 체계성, 무장애 정보 교류의 가급성, 무장애 사회 봉사의 보편성, 무장애 환경 건설 감독 보장 상황, 무장애 환경 건설법의 선전 보급 상황 등 5가지 내용을 검사하게 됩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5일 새 로종에서의 분투자 종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방송과 인터넷 시청 업계를 대표하는 5명 대표가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 봉사를 깊이 있게 진행해 이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자는

주지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만나 교류했습니다. 광소 라디오 텔레비전 네트워크 과학기술발전위원회사의 일선기술 연구개발 공동사인 첨영강은 20여 년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표준화질에서 고화질, 4K 초고화질로 이루어지는 기술의 반복적인 승격을 경험했습니다. 첨영강은 기술의 현장에 뿌리내리고 사용자와 가까이 할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이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송총국 아나운서이며 기자인 추우는 자신의 취재 과정에서 접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추우는 세로중에서 우리가 포착하는 모든 장면, 모든 글자, 모든 소리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리해를 높이고 세계가 중국을 더 잘 이해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해 영상매체 감독인 양뢰, 절강방송그룹 도시의 소리 기자이며 편집인 추문, 청화도 단막극 감독인 양관함은 각자의 작품 창자, 융매체 뉴스 보도, 방송과학기술의 민생 혜택, 국제 전파 등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을 함께 공유하면서 신시대 방송인들이 최전선에 뿌리를 내리고 혁신하는 정신적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은 방콕의 정밀 대기오염 퇴치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타이협력의 슈퍼 관측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콕 북부에 위치한 타이 농업대학 강의동 옥상에는 흰색 상자가 설치돼 7대의 샘플링 장치가 밤낮으로 공기 샘플을 수집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방콕 시내를 바라보면 건물이 즐비하고 고가 도로에는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중국 타이협력 방콕 청정공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적 성과로서 올해 4월에 운영을 시작한 이 대기 환경 슈퍼 관측소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성분, 기체 오염물질 및 기상변화를 정밀 관측함으로써 방콕 대기오염의 정확한 추적과 과학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오염은 방콕의 주요 환경 문제로 됐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공업활동, 그리고 주변 지역의 바이오매스 연소 등 다양한 오염원이 서로 겹쳐져 방콕의 대기오염원이 복잡하고 계절에 따라 뚜렷하게 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마다 방콕시 정부는 휴교, 대중교통 무료 제공, 마스크 배포, 재택근무 권장 등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환경 슈퍼관측소 타이 측 책임자이자 타이 농업대학교 환경학과 교수인 수랏 볼로는 방콕의 대기오염은 여러 오염원이 함께 작용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염원 분석이 방콕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PM2.5 오염원 분석을 완료하는 데 약 6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는 관측소의 실시간 분석 기술을 통해 몇 시간 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오염 관측과 추적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수랏 교수는 현재 관측소가 거의 두 달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다면서 일부 매개 변수는 여전히 점진적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 관측소는 방콕의 기존 대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를 실현해 대기질 관리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정부가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장비 제공업체인 중국 역학과학기술 주식유한회사 해외사업부 동남아시아 기술경진 왕본랍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 관측소는 관측 장비와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로부터 플랫폼 응용까지 모두 자체 개발한 것으로 실시간 립자 성분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소는 레이더를 정착해 립자 공간 분포를 관측함으로써 연구진이 오염 원인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방콕시 정부, 타이 공업연합회, 연합과학기술주식회사와 함께 방콕 청정공기 프로젝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중 대기환경 슈퍼관측소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프로젝트 기술 주도자로서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관측소를 활용해 오염 원인 분석과 정밀한 추적을 수행하고 3D 대기질 모델의 지능형 예측 및 평가 조치 효과를 결합해 방콕 오염 방지 결정의 수립과 시행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콕가 보다 과학적인 대기 환경 관측, 평가 및 경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관측소는 중국과 타이 환경보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축소판입니다. 방콕 외에도 타이 북부와 동북부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오염으로 인해 빈번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랏 교수는 타이가 더욱 완벽한 대기 오염 관리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대기질 관측, 오염원 분석, 데이터 분석 및 관리 기술 등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기에 참고할 가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측은 대기 오염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고 협력을 수질 환경 관리, 탄소 감축 등 더 많은 측면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의 정밀 대기오염 퇴치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타이 협력의 슈퍼 관측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3: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3: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근평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 새 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 국채가 세계 1위의 준비 자산 지위를 잃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종림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제기한 빈곤 퇴치 정밀화 전략은 바로 심층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빈곤 퇴치는 빈곤 대중들의 간절한 희망이자 앞세대 혁명가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빈곤 퇴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빈곤 지역의 군중들은 물론 앞세대 혁명가들을 대할 면목도 없게 됩니다. 18차 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하북 부평현에서 빈곤 퇴치 사업을 고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나는 14개 대규모 극빈층 밀집 지역을 해마다 찾아다니고 빈곤 가구를 직접 방문해 빈곤 실상을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빈곤 구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빈곤 지역 간부와 대중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빈곤 구제 구상과 조치를 끊임없이 보완했으며 마음을 담고 취지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염두에 두고 빈곤 구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당과 전국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는 마침내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빈곤 지역에 광범한 대중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앞세대 혁명가들도 구천에서 위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실사구시하는 것은 사상 방법 문제뿐만 아니라 당성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식이 간부 대오의 실제로부터 보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성 문제는 실사구시를 견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당이 강조하는 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1943년 연안에서 전개한 간부 심사운동 당시 국민당 반동 세력이 혁명 근거지에 대대적으로 침투해 혁명 근거지를 크게 파괴한 상황에서 간부 대오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지만 실제 사업에서 우리는 적의 상황을 과대추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책임졌던 강생이 자백을 강요하는 극좌적인 방식을 취한 탓으로 간부 심사 사업에서 엄중한 편차가 생겨 대량의 원죄 사업을

0: 사건과 조작 사건, 오심 사건을 빚어냈습니다. 당시 수덕지구 당위원회 석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수덕사범학교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처벌과 강요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을 알고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에 그는 깊은 조사 연구를 거쳐 간부 심사 사업에서 확대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상 인식 문제와 정치 입장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제기하고 당 중앙과 서북국의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한편 자백을 강요하는 현상을 제때 제지하고 좌측 오유를 바로잡을 것을 당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처신은 당시 상황에서 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써야 했지만 나의 아버지는 당에 대한 충성에는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현위 서기의 훌륭한 본보기인 공문창도 실사구시의 모범입니다. 동사녀는 1950년 5월에 해방되었는데 국민당이 대만으로 퇴폐하기 전에 동산에서 장정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병사를 충원하는 바람에 마녀 가구밖에 안 됐던 동산에서 4,700여 명의 젊은 청장년들이 끌려갔으며 해방 시 남은 가족들은 괴뢰 가족으로 판정됐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뉴스 추적 보내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2: 오늘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새 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방위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5월 31일 제23회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은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안보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방위의 새로운 역할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제 관찰자들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의 관련 움직임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과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방위 대신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회 전체 회의에서 이른바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국가들과 안보 기재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지역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고이즈미 방위 대신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캄보지아 국무장관 응고 타이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각국은 일본 군국주의 역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현재 일본의 새로운 안보 자세가 진정한 방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힘을 투영하려는 시도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파라 신디케이트의 집행리사인 베르디카 우타마는 일본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방위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무기 수출 제한 완화와 이른바 반격 능력의 개발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인정했습니다. 베르디카 오타마는 일본의 이런 조치들은 역사적 갈등을 다시 격화시키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유소프 이사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아시안 연구센터 고문인 최승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과 국방산업 활동에 대한 자기 제약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일본이 전후 평화 발전 방향에서 점차 벗어나 다시 군국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일본 수상 다카이지 사나에가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림건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가 간 교류가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진영 대립을 부추기고 소집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비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는 민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5: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미국 국채가 세계 1위의 준비자산 지위를 잃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금이 전 세계 공식 준비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증가함으로써 미국 국채를 제치고 세계 공식 준비금 최대 자산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채의 비중은 2024년 말에 25%에서 22%로 감소하면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국채가 제1 준비자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달러 신뢰의 위기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국채의 지위가 무엇 때문에 유지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미국 국채 비중이 감소하고 금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선 금의 가치 평가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월 말 한때 온스당 5,600달러의 역사 최고치까지 치솟아 공식 비축금의 환산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의 전 세계 공식 준비자산 총액 비중이 2년 연속 감소해 2023년 말보다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 보유 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세계금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금 가격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각국 중앙은행의 금 구매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지난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구매 규모는 863톤에 달했습니다. 이 중 볼스가가 약 100톤의 구매량으로 최대 구매자가 되었고 카자흐스탄, 브라질, 터키 등 신흥 경제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네, 이란 전쟁의 외부 효과가 더욱 또렷해짐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이 글로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경제와 통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잇따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탁한 미국 국채 규모가 2026년 3월 820억 달러 감소하여 총 가치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달러의 신용이 무엇 때문에 손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가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이 달러 자산의 정치적 위험과 제재 위험을 재평가하고 달러 노출을 신속히 줄이도록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재정 적자 및 부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 역시 미국 국채의 매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록펠러 자본관리회사 글로벌 투자관리 부문의 거시 전략가인 더그 모리아는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와 유로 체계에 보관된 외환 보유고가 실제로 정치적 및 법적 위험의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준비금 관리 이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금은 어떤 단일 국가의 부채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제재 체계의 제약을 덜 받습니다. 때문에 금은 중앙은행의 비축 다각화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리아는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수립이 정치적 개입을 받기 때문에 미국 금융체계와 달러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재정 적자와 부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의무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시장의 안전자산 수요를 함께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스마트 트리 투자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조나단 스타인버그는 최근 몇 년간 금 가격 강세의 주요 구매자는 일반 투자자나 단기 자금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미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 구매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네, 끝으로 금융 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2026년에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금리가 하락하고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 증가 추세가 단기간 내에 역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통화체계는 과거의 단일체계에서 금과 각국의 화폐로 구성된 다원적 준비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비록 달러가 공식 준비금, 결제, 무역금융 및 외환시장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체계의 실제 환경이 현저히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긴장 상황,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 국경 간 결제 기술 대안 등 요인이 글로벌 금융 구조를 더욱 분열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진봉영 연구원은 글로벌 남반구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성장함으로써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지만 달러 지위의 약화는 느리고 굴곡이 많으며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투자관리회사인 반다사는 분석에서 달러가 글로벌 금융구조의 변화 속에서 주요 긴축 통화 지위를 완전히 잃지는 않겠지만 점차 독점 시대를 마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많이 담는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담고 채운다고 해도 넓은 마음이 한없이 풍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워내는 것이 담아두는 것보다 변할 때가 있습니다. 봄의 파릇함을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여름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가을의 낭만을 한없이 즐기고 싶다고 해서 가슴 시린 겨울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사랑만을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리벨의 슬픔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행복한 추억만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눈물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고이 보내줍시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비워내는 연습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박경만 작사, 허소라 작곡,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생태 무형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생태 무명 건설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반드시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생태 환경 보호 감찰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에 대한 고과를 착실히 전개하며 지방의 당 및 정부 지도 간부 생태 환경 보호 책임제 관련 규정을 재정 실시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별화, 정밀화 관리 통제에 기초한 생태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생태환경 감측 및 평가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토공간 용도관리 통제 및 계획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자연자원자산, 재산권 제도 및 관리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전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 위탁 대리기제를 보완하며 생태환경보호, 자연자원보호 및 리용, 자산의 가치 보존 및 증식 등 책임국가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리용 행위를 인도하고 규범화하며 제약해야 합니다. 국가생태안전사업조를기제를 보완하고 국가생태안전위험에 대한 연구판단평가, 감측 및 조기 경보, 응급 대응 및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생태 환경 법전을 편찬하고 생태 환경, 자원,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 분야의 법률 및 법규의 제정과 조문 개정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대한 법치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생태 환경은 아름다운 중국의 중요한 징표인 바 반드시 생태 환경 정비 책임 체계, 감독 관리 체계, 시장 체계, 법률 법규 정책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생태 환경의 질의 개선을 량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로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 건설을 추진하고 다 분야, 다 차원의 혁신적인 시험 및 시범을 전개해야 합니다. 종밀한 오염퇴치, 과학적인 오염퇴치, 법에 의한 오염퇴치 관련 제도 및 기재를 보완하고 더욱 높은 기준으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는 보위선을 깊이 있게 잘 치러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 오염원 감독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고정 오염은 오염물 배출 허가의 전 요소적인 관리, 체계적인 연동 관리, 전 주기 내 관리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협동 정비 및 환경 위험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오염물의 배출을 협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권 요상 사용 및 거래 제도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법에 의한 환경정보 공개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환경신용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태환경 주체 책임의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량 류역에서 상하류를 관통하는 일원화 생태환경 정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며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복원하며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내적 요구이기에 반드시 생태 환경 보호 및 복원의 강도를 높이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생태 보호 레드라인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산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 및 체계적 정비 기제를 완비하며 다원화된 생태 보호 및 복원 투입 기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해양 자원 개발 보호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생태 보호 및 복원 감독 관리 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 조율 기제를 강화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 중대 공정을 실시하며 국가 공원을 주출하는 자연 보호지 체계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소자원 강성 제약 제도를 실시하고 소자원 비용의 세금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소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생태 제품의 가치 실현 기제를 완비하고 록소 정산을 금산 은산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자연자원 요상 사용 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생태 종합 보상을 추진하고 수평적 생태보호 보상 기제를 완비하며 생태환경 파괴 배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호자와 복원자가 합리적인 보수를 얻게 하고 파괴자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녹색 저탄소 발전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발전 방식의 문제로서 생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경제와 사회 발전의

0: 록색화 저탄소화를 조진해야 합니다. 록색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세무, 금융투자, 가격 관련 정책 및 표준 체계를 실시하고 록색 저탄소 산업을 발전시키며 록색 소비 경료 기제를 완비하고 록색 저탄소 순환 발전을 위한 경제 체계 건설을 촉진해야 합니다. 정부 록색 조달 관련 정책을 최적화하고 록색 세제를 보완하여 록색 저탄소 발전의 내생적 동력과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자원 총량 관리 및 전면 절약 제도를 보완하고 폐기물 순환 리용 체계를 완비하여 자원 리용 방식을 전환하고 자원 리용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석탄의 정전 고효율 리용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용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계획하고 건설하고 신에너지 수요 및 조절 통제 관련 정책과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기후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총량과 소모류를 통제하던 데서 탄소 배출 총량과 배출 강도를 통제하는 대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제를 수립하고 탄소 배출 통계 재산 체계, 제품 탄소 성적 표시 인증 제도, 제품 탄소 리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 제도, 온실가스 자발적 배출 감소 거래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움.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류가 식물을 개량하는 블랙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마켓의 과일 코너에서 크고 껍질이 얇은 수박, 통통하고 굵직한 바나나, 진주처럼 둥글고 윤기 나는 포도를 보았을 때 이 완벽해 보이는 과일들은 자연 그대로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들은 모두 인류가 식물을 개량한 지혜의 결실입니다. 그것들의 원종은 아마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야생 수박은 크기가 도마도 많고 바나나는 단단한 씨로 가득 차 있으며 원시 포도는 작고 껍질이 두꺼웠습니다. 상고시대 선조들이 야생 과일을 채집하던 시절부터 오늘날 과일 산업이 번영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야생 과일을 우리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점차 개량해왔습니다. 그럼 기술 발전의 흐름을 따라 과일을 개량한 놀라운 역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상고시기 인류는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했는데 그중 야생 과일은 중요한 식량 자원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야생 과일은 크기가 작고 맛이 시거나 넓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 사과는 크기가 앵두만하고 과육이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생 과일은 특정 계절에 인류에게 귀중한 에너지와 수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야생 과일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무의식 중에 자연의 투표자가 됩니다. 인류는 본능적으로 크기가 더 크고 단맛이 나는 열매를 따게 되며 먹고 남은 씨앗은 저도 모르게 주변에 버리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인류의 활동, 음식물 쓰레기 퇴적이나 잿더미의 형성으로 인해 비옥한 토양이 형성되었고 씨앗이 내리고 싹이 트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류는 주거지 주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졌던 야생 열매의 종자들이 이듬해에는 새로운 식물로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로 하여금 어떤 방식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더욱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대자연의 혜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종자가 비교적 크고 맛이 좋은 야생 과일을 골라 재배하기 시작했고 점차 인류는 식물 재배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데 따르면 무화과는 인류가 가장 일찍 재배한 과수종의 하나입니다. 무화과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처음 재배되었고 이후 페니키아, 수리아, 이집트 종자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는 벽화는 고대 이집트인이 무화과를 재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2006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조지프 교수, 이스라엘 바일란 대학의 기플레스와 하트만 교수 등 중동 요르단강 하류의 한말 요적지에서 고대에 남겨진 무화과 열매 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지금으로부터 11,400여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무화과는 수분 과정이 없이 인공적으로 꽃꽂이를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무화과 나무는 인류에 의해 최초로 길들여진 작물이며 중동 지역에서 인류가 밀, 보리, 콩을 재배한 것보다 천년 이상 앞선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포도 역시 인류가 가장 일찍부터 재배한 과일 나무 중의 하나입니다. 2017년 그루지아의 수도 뜨빌리시 남쪽에 있는 두 개의 석기시대 마을 요적지에서 발견된 도자기 항아리에서 포도주 잔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류가 최소한 8,000년 전부터 포도주를 양조해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023년 운남 농업대학 동양 교수팀이 전 세계 약 5,000개의 포도 유전자 자원을 분석한 결과 인류의 포도 재배 기원을 약 11,000년 전으로 추론했습니다.
이처럼 과일의 순환은 식량 작물 재배

필요한 기술을 비축하는 계기가 되었고 인류가 채집, 수렵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가 정착 생활을 통해 본격적인 농경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인류가 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인류가 농경 시대에 들어서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존목, 가지치기, 휘감기 등 일련의 중요 기술들이 발명되고 응용되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과일의 증산과 품질 개량에 더욱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점목 기술은 식물계의 마법이라고 할 만한 바 인류의 과일 개량 사상 일대 리정표가 되었으며 우량 과일 품종의 번식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비록 세계 각지의 점목 기술에는 제각기 독특한 장점이 있지만 그 역사는 모두 매우 요구합니다. 점목에 관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헌들은 기원전 5세기 지중해역에서 점목이 일반적인 기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424년경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추종자들은 어떤 나무는 다른 나무에 접목해서 자라난다. 그것들은 독립적으로 자라서 접목한 나무와는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접목 기술도 마찬가지로 요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식의 농학자 가사협은 재민요술에서 과수의 접목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성조 이후 접목 기술은 이미 비교적 성숙되었으며 방법이 다양해지는 추세였는데 부착 접목, 뿌리 접목, 몸체 접목, 허리 접목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전지 기술은 과수의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병들고 약한 가지를 잘라내고 서로 겹치거나 지나치게 빽빽한 가지를 제거하면 영양분의 소모를 감소시켜 튼튼한 가지와 과일에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과일의 생산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 2세기에 3인 원룡의 과수나무의 가지치기에 관한 묘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원조의 농학자 로명선은 농상의식개요에서 낮고 가는 가지들을 잘라내면 열매가 더 잘 열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7세기 중엽부터 유럽인들은 귀족들의 미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과일나무를 체계적으로 가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화원식 과수원은 사과, 배, 포도 등 과일나무를 벽에 기대 부채 모양으로 다듬어 관상용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게 했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요전학 이론의 건립과 완성은 인류가 과일을 갈증 개량하는 데 튼튼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856년 오스트리아의 요전학자 맨델은 생물학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위대한 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완두콩 교잡 실험이었습니다. 수도원에는 길이 35m, 높이 7m의 공터가 그의 연구 주전장이 되었습니다. 이 공터에서 그는 총 37개 품종의 2만 7천여 그루의 완두콩을 재배했습니다. 8년 동안 완두콩 교배 실험을 진행한 끝에 요전의 두 가지 법칙, 즉 요전 분리 법칙과 요전자 자유조합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맨델의 위대한 발견은 세인들에게 생물 형질이 요전자를 통해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숨은 원리를 밝혀줬습니다. 맨델의 요전 이론의 지도하에 6종 학자들은 특정적인 우량 형질을 가진 모본과 푸본을 정확하게 선별 조합하여 교잡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량 형질을 갖춘 과일 품종을 배양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과일, 예를 들면 씨 없는 포도, 사계절 딸기, 오렌지 등은 대부분 교배 6종 기술과 현대 생물 기술의 산물이며 열매 크기, 맛, 저장성, 운송성 등 방면에서 그것들의 원종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7세기에 이탈리아 화가 스텐치가 그린 수박과 배 종물화는 수백 년 전 수박의 외형과 내부 구조가 현재 수박과 얼마나 다른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화면 속의 수박 과육은 라선형이며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비교적 작은 부분만 차지했습니다. 교잣 기술의 혁신적인 응용 덕분에 현대의 수박 품종은 종자가 없는 품종, 저장과 운송에 강한 품종, 당도가 높은 품종 등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잣 기술의 개발은 인류가 과일나무를 순화하는 속도를 크게 가속하였으며 경제와 사회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잣 품종은 과일의 생산량을 또렷이 높였는데 이를테면 교잣 사과의 생산량은 야생 사과의 몇 배에 달하여 전 세계 과일 산업의 발전을 크게 촉진했습니다. 또한 칠레의 체리, 타이의 듀리안과 같은 교잣 과일은 지역 문화의 상징이 되어 과일의 국제 교역을 촉진시켰습니다. 20세기 50년대에 일련의 과일 개량 기술의 개발은 현대 과일의 발전에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사성 역종 기술은 그중 걸출한 대표로서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하여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발하고 변이 개체를 선별해내고 새로운 품종을 배육해내는 그 원리입니다. 20세기 20년대 미국의 유전학자 물러는 X선이 초파리의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 중대한 발견은 방사성 역종의 이론적 기초를 다져놓았습니다. 그 후 방사성 역종 기술이 식량 작물에 응용되기 시작했는데 20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과일 역종에도 응용되면서 널리 발전했습니다. 자몽은 방사성 역종 기술을 이용해 품종을 최적화한 대표적 과일 중의 하나입니다. 1950년대 말 미국 국립 원자력 실험센터는 코발트 60을 감마선 원천으로 활용하여 자몽의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과육의 색이 짙고 당도가 높으며 생장 주기가 현저하게 짧은 레드 하트 자몽을 배양하는 데 성공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품종은 현재 텍사스주 레드 하트 자몽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방사성 역종 기술이 전 세계로 전파되며 식감이 좋고 내병성이 강하며 조숙성이 최적화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새로운 과일 품종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조비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조 역종이 점차 인공 방사성 역종을 대체하면서 작물을 개량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오조 역종은 우주의 미세 중력, 고진공, 강한 방사선 등 극한 환경을 이용하여 식물의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데 그 돌연 변이률은 보통 지상의 방사선 역종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1987년부터 우리나라는 오조 역종 기술을 탐색하기 시작하여 왕복식 위성과 오조 왕복선을 이용하여 과일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 종자를 우주로 발사했고 이를 통해 뚜렷한 경제적 효익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2008 딸기는 우리나라 우주육종센터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으로 과일이 크고 즙이 많으며 과일 맛이 뛰어나고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저장 능력이 강하고 조숙성이 좋아 우리나라 딸기 육종 분야의 중대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방사성 돌연변이 육종 기술은 품질이 좋고 수확량이 높으며 저항성이 강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했지만 정밀성이 부족하여 돌연변이 부위와 종류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없어 대량의 선별 작업을 통해서만 우수한 형질의 개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개발은 방사성 기술의 이런 결함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마치 신기한 가위처럼 특정 유전자를 절단하거나 삽입하거나 염기를 대체하는 등 정교하게 조작하여 과일의 형질을 정확하고 방향성 있게 개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기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조작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으며 효율이 낮았으나 2012년 유전자 편집 기술의 개발로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기술은 효율성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비용이 저렴한 등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의학, 생물제약, 농업, 작물육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과일육종에 있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은 과일의 주요 유전자를 제거하여 특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를테면
과일이 쉽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면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간섭 기술을 이용해 사과의 갈색 변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해 갈색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사과 품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잘라도 하얀 과육이 오래 유지되는 이 품종은 2015년 미국 시장에 출시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도마도에서 감마, 아미, 노부티르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제거하여 감마, 아미, 노부티르산의 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마, 아미, 노부티르산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에서 출시된 유전자 편집 도마도의 감마, 아미, 노부티르산 함량은 일반 도마도보다 4배에서 5배 높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에는 유전자 편집 오이나 딸기와 같은 과일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맛과 영양가가 향상되고 병충해 저항력도 강화되며 전 세계 과일 산업에서 중대한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석양농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미 씨의 사랑이 나를 살게 했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나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의 곁을 지키다 25세에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한 회사에서 13년을 성실히 일했고 남편도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사업 실패는 우리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39, 남편과 가족의 만류를 뒤로한 채 홀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 했지만 내게 이곳은 외로움과 그리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가족과 다시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나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견뎌낸 끝에 49이 되어서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2일 마침내 남편과 딸이 미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서로를 끌어안던 그 순간의 온도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야 평범한 삶이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며칠 뒤 오른쪽 귀가 갑자기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찾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은 정신경과 안면신경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의사는 한시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웃을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눈앞에는 또다시 생의 벼랑 끝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를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당신 꼭 나을 거야. 내가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게. 수술 당일 새벽 남편은 수술실 앞까지 나와 함께 줬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끝까지 내 손을 꼭 쥐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서도 그 한마디는 마지막 온기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복도에 앉아 몇 시간을 기도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제발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식물인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저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그 절박한 기도 끝에 16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적처럼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잃었고 균형 감각마저 무너져 혼자 가는 일조차 버거웠습니다. 세상이 한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어진 것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새벽이면 죽과 부드러운 음식을 끓였고 출근 전에는 내가 하루 동안 먹을 끼니를 정성껏 차려두었습니다. 퇴근하면 말없이 내 발을 씻겨주며 늘 곁을 지켰습니다. 조금씩 좋아질 거야. 괜찮아. 그 말은 약속처럼 하루를 버티게 하는 숨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나를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오래 걷지 못하는 나는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해변을 걷다가 작고 하얀 돌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당신 생각이 났어. 그것은 그저 흔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픔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마음이었고 끝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몸이지만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평온하게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에 왔다고 믿었지만 삶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내가 끝내 붙잡은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나를 끝까지 붙잡아준 한 사람의 손, 말없이 곁을 견뎌준 시간, 그리고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도 마음 깊이 새깁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행복이 넘치는 고향.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촌군 만마입니다. 일촌의 군군, 일만의 만, 말마로 풀이되는 촌군 만마는 기세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진경지는 남조 때 량고조 휘하에 있던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는 신장이 팔척이나 되고 기골이 장대했으며 얼굴에 수염까지 있어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진경지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전쟁을 치렀고 죽는 날까지 량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변경의 관문을 지키던 진경지는 복이 삼심한 대군의 침입을 받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경지의 군대는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적군의 기세에 눌린 진경지의 군사들은 온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관문을 넘어 수도를 포함한 각 지역을 점령하면 그들은 참혹하게 백성들을 요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지는 태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적들의 상황을 살필 때에도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경지에게 좋은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 군사들은 차츰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대한 병력을 보고도 태연하게 관문을 지키는 진경지의 군대를 본 부귀의 수령 또한 자꾸 의심이 들어 쉽게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진경지는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 암암리에 적군의 병력 배치 상황을 파악하고 적을 못 찌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진경지는 군사들을 진영에 모아놓고 작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식사 준비를 시키고 말에게도 여물을 충분히 먹이도록 했습니다. 어둠이 깃든 후에 작전을 시작할 것에 대해 군사들에게 흰옷을 입게 했습니다. 진경지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이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장병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다. 적들이 우리를 눈에 든 가시로 여기고 있는 한 이번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적들에게는 수만 명의 종의 기병이 있으니 병원에서의 작전은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적들의 포위망을 뚫은 후 신속히 적의 성을 점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수들은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도록 하라. 진경지의 말을 들은 군사들은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깃들자 흰옷 차림을 한 7천여 명의 군사들이 보기 군대의 조둔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부귀군의 포위망을 쉽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적군의 병력이 부족했던 성지를 점령하여 만여 명의 적들을 사살하고 대량의 군마와 식량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진경지 군대는 기동전의 방식으로 곳곳에서 적군을 소멸하고 단번에 몇 개의 성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부귀 백성들은 진경지가 지휘한 군사들이 흰옷을 입고 전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민요를 지어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 두 마디입니다. 명사 대장막자로 천군 만마 피백포, 더 이상의 장군이 있을 소냐, 천군 만마가 흰 도포를 피했다. 진경지의 군대는 마침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량고조는 진경지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사 진경지전에 수록되었습니다. 천군 만마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기세가 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리강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 중앙당 학교가 2026년 봄학기 제2진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5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석이며 국가주석인 통룬과 회담했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은 5일 오후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환영식을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석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평교원 여사, 중공장 정축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이며 중앙반공청 주임인 책이, 중공장 정축위원이며 중앙예사사업위원회 반공실 주임인 왕이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통룬 주석의 부인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정치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중앙조직부 부장,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정치위원인 정부 상무부총리 등이 통룬 주석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군악대가 라오스와 중국 양국 국가를 연주하고 현장에서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통룬 주석은 습근평 주석의 동반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사열대로 돌아와 의장대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통룬 주석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석이며 국가주석인 통룬과 회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석이와 라오스 국가주석을 연임한 통룬에게 재차 축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시종 일관 라오스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방향으로 간주하고 라오스가 자국 국정에 부합되는 사회주의 길을 걷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라오스와 함께 전통 진선을 고행하고 호혜 상식을 심화하며 단결 협력을 밀접히 함으로써 중국 라오스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고 손잡고 신시대 전천후적인 중국 라오스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라오스 관계와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부단히

0: 높은 표준, 높은 질,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할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견해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쌍방은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당의 집권주의를 함께 수호하고 밀접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양당의 새로운 5개년 협력 계획을 잘 집행하고 당 사무 관리와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양국 외교와 국방, 공안 3+3 전략 대화 기제를 건립하는 것을 계기로 집법과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 범죄를 단호히 단속해야 합니다. 둘째, 호혜 협력의 초석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은 라오스 측과의 전략적 접목을 강화하고 협력 성장점을 높일 것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황금 대통로 연결에 입각해 연선 개발과 한 지역 두 차례 검사를 추진하고 양국 경제회랑 협력의 질 제고와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 연결을 다그쳐 추진하고 구역 내 더 큰 범위의 상호 연계를 조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농업, 전력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계속 라오스를 위해 능력껏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인민 사이의 전통 친선을 다지합니다. 쌍방은 올해 중국 라오스 친선의 해를 계기로 문화와 교육, 보건, 지방 등 협력을 확대하고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양국 인민의 상호 려해와 친선을 증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라오스와 함께 인재 강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더 많은 작고 아름다운 민생 항목을 건설할 것입니다. 넷째, 대외 정책의 조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장시간 동안 한계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를 굳건히 지지해온 라오스의 찬성을 보냅니다. 라오스가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쌍방은 다자 협력을 밀접히 하고 글로벌 난방의 공동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통루는 이번은 그가 라오스 당주왕 총서기와 국가 주석직을 연임한 후에 첫 번째 공식 방문으로 마침 라오스와 중국 수교 65주년 및 라오스 중국 친선의 해를 맞게 되었다면서 이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비했습니다. 라오스는 라오스에 대한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두통증과 소중한 지원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방문 기간 나는 중국이 습공평 신시대 중국 특세 사회주의 사상의 지침 아래 이룩한 거대한 발전 성과를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제도와 발전 도상국의 인솔자,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다극 세계 구축을 추진하는 버팀목으로 되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라오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에 참조할 만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당면 라오스와 중국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처했습니다. 라오스는 줄곧 한계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습금평 총서기가 제기한 중대한 결을 글로벌 창의를 지지해왔습니다. 라오스는 쌍무관계 위치를 격상시키는 것을 높이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중국과 고수준 정치적 상호신뢰를 단단히 구축하고 국방과 집법 안전협력을 밀접히 하며 인터넷 도박, 통신 사기 등을 함께 단속하고 경제무역, 투자, 광산, 자원개발, 친환경에너지, 디지털 경제, 현대농업, 생태환경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신시대 전천 후 라오스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회담이 끝난 후 쌍방은 당사의 민생, 금융, 세관, 경제무역, 청년 왕래, 매체 등 분야의 협력 서류 소명식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날 전후 습금평 총수기와 평료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금빛대청에서 통룬 부부를 위한 환영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책이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초청으로 중공주왕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6월 5일 공무원 상무회를 주재해 취업 관련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심의 채택했으며 신용의 공업화 추진 사업을 연구하고 미래 산업 발전 관련 사업을 연구했으며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 조례 조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는 취업은 민생의 근본임을 강조하면서 취업 우선 전략의 시행을 지침으로 삼아 노동자들의 자주적 취업, 시장 조정 취업, 정부의 취업 촉진 및 창업 장려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취업 확대와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촉진 기제를 완비하고 취업 창업 봉사 체계를 완비하며 대학 졸업생 등 청년의 취업 및 인재 양성 경로를 확장하고 주요 집단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유연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노동자들의 취업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화된 인적 자원을 빠르게 육성하고 강화하며 교육 공급과 인재 수요의 일치도를 높이고 대규모 직업기술 훈련을 심도 있게 진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추세를 파악하고 진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전통산업의 개조와 향상, 신흥산업의 발전성장, 미래산업의 미래지향적 배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신시대 스마트 제조 발전을 주요 공략 방향으로 삼고 산업 기초 재건 프로젝트와 제조업 주요 산업 체인의 고품질 발전 행동을 강화하며 핵심 기술 돌파를 가속화하고 에너지 자원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며 산업 체인의 탄력성과 안전 수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개방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잘 시행하며 외국 자본이 더 많이 첨단 제조업과 생산성 봉사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회는 미래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전망성 배치를 더욱 강화하고 추진력을 높여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잡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술 기반을 확고히 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독창적인 기술 공략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생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산학이온이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산업체인의 상하류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주요 분야에서 더 많은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지원 정책을 완비하고 정부 투자 기금 등의 유도 역할을 잘 발휘하며 투자 성장과 위험 분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치를 주도하고 감독과 관리를 개선하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회는 보편적 혜택과 우대를 결합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정부 추진, 시장 지도, 사회 지원을 결합한 방식으로 퇴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교육 지원, 채용, 기술 훈련 등에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퇴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는 공동의 힘을 양성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른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공무원 리강 총리가 6월 5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주황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라오스 수교 6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통룬 총서기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 심화를 위해 전망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라오스와 함께 전략적 접목을 강화하고 무역, 투자, 철도, 에너지, 광물, 디지털 경제,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 라오스 경제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고 다자 간 협력과 조류를 긴밀히 하여 중국 라오스 운명 공동체 건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입니다. 통룬 주석은 중국이 장기간 제공해온 소중한 지지와 도움에 사의를 표하고 나서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리행하고 중국과 각 분야의 실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라오스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정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몽정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가 5일 오전 북경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군평과 통룬 라오스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의 전략적인 인솔 아래 양국 관계는 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초회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라오스와 함께 량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손잡고 높은 기준, 높은 품질, 높은 수준의 중국 라오스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라오스 국회와 다차원 다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법치 건설과 립법 등 분야에서 교류하면서 각자의 국가 현대화 건설을 위해 법치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통룬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라오스와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은 부단히 공고해지고 발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용도하여 이룩한 거대한 성과에 열렬한 축하를 표합니다. 양국 립법기관이 립법 심화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여 라오스와 중국 관계 촉진에 힘을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쉐크레티 지아크르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은 6월 5일 천안문 광장에 가서 인민용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1: 주황탕 학교가 5일 2026년 봄학기 제2진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주황탕 학교 교장인 채기가 졸업식에 참석해 수강생들에게 졸업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번 학기 주황당학교 졸업생은 총 531명입니다. 졸업식에서 4명의 수강생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수강생 대표들은 이번 학기 강습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시작 단계라는 중요한 시점에 진행되었다면서 강습을 통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철저히 리해했으며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집중적으로 학습 터득하고 당 리론 교육과 당성 교육, 직무 수행 능력 강습을 체계적으로 받았다고 표했습니다.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고 당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능력이 강화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더욱 깊이 리해했으며 두 가지 실천을 더욱 굳건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강습 기간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성실히 진행하여 사상의 좌표를 정확히 하고 엄격하고 실질적인 기풍을 고양하였으며 지적관의 편향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근본을 다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학습 성과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0: 생태환경부가 5일 발표한 2025 중국 생태환경 상황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생태환경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환경 안전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연속 37번째로 환경 공보를 발표한 해입니다. 82장의 사진, 17개의 도표 그리고 전형적인 생태계와 희귀종을 담은 14장의 실경 사진을 포함한 공보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생태관리 성과를 세로로 비교했고 일부 핵심 생태 지표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난 10년 동안 생태 환경질에 발생한 역사적이고 전환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생태환경부 생태환경관측사 장대위 사장은 14차 5개년 계획 시기 PM2.5 농도가 누적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여 루족 감소률은 33.3%에 달했습니다. 수질 환경 개선의 성과도 두드러져 지표수의 우수한 수질 단면 비율이 14차 5개년 계획기간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숫자는 중국 생태 문명 건설의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부 황윤추 부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 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상징적인 성과를 이룸으로써 이민들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중국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6월 5일 무장애 환경건설법 집법검사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집법검사는 지방으로 가서 검사하는 것과 성급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해 검사하는 것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6월부터 7월까지 검사팀은 북경, 내몽골, 상해, 호남, 중경, 감숙 등 6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로가 현지 검사를 전개하고 산서, 흥룡강, 절강, 안휘, 산동, 호북, 사천, 영하 등 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해 해당 행정구 내에서 무장애 환경건설법 실시 상황을 검사하게 됩니다. 각 검사팀은 지방으로 가 회보 청취, 좌담 조직, 현지 검사, 추첨 검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법률 실시 상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기층에서 반영하는 보편적이고 뚜렷한 문제에 대해 심층 조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집법 검사에서는 중점적으로 무장애 시설 건설의 규범성과 체계성, 무장애 정보 교류의 가급성, 무장애 사회 봉사의 보편성, 무장애 환경 건설 감독 보장 상황, 무장애 환경 건설법의 선전 보급 상황 등 5가지 내용을 검사하게 됩니다.
0: 공문 보도 판공실이 5일 세로종에서의 분투자종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방송과 인터넷 시청업계를 대표하는 5명 대표가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 봉사를 깊이 있게 진행해 이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만나 교류했습니다. 광소 라디오 텔레비전 네트워크 과학기술발전위원회사의 일선기술연구개발공정사인 첨영강은 20여 년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표준화질에서 고화질, 4K 초고화질로 이루어지는 기술의 반복적인 승격을 경험했습니다. 첨영강은 기술의 현장에 뿌리내리고 사용자와 가까이 할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이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송총국 아나운서이며 기자인 추우는 자신의 취재 과정에서 접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추우는 세로종에서 우리가 포착하는 모든 장면, 모든 글자, 모든 소리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리해를 높이고 세계가 중국을 더 잘 이해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해 영상매체 감독인 양뢰, 절강방송그룹 도시의 소리 기자이며 편집인 추문, 청화도 단막극 감독인 양관함은 각자의 작품 창자, 용매체 뉴스 보도, 방송과학기술의 민생 혜택, 국제 전파 등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을 함께 공유하면서 신시대 방송인들의 최전선에 뿌리를 내리고 혁신하는 정신적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은 방콕의 정밀 대기 오염 퇴치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타이 협력의 슈퍼 관측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콕 북부에 위치한 타이 농업대학 강의동 옥상에는 흰색 상자가 설치돼 7대의 샘플링 장치가 밤낮으로 공기 샘플을 수집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방콕 시내를 바라보면 건물이 즐비하고 고가 도로에는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중국 타이 협력 방콕 청정공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적 성과로서 올해 4월에 운영을 시작한 이 대기 환경 슈퍼 관측소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성분, 기체 오염 물질 및 기상 변화를 정밀 관측함으로써 방콕 대기 오염의 정확한 추적과 과학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기 오염은 방콕의 주요 환경 문제로 됐습니다. 자동차 배기 가스, 공업 활동, 그리고 주변 지역의 바이오매스 연소 등 다양한 오염원이 서로 겹쳐져 방콕의 대기 오염원이 복잡하고 계절에 따라 뚜렷하게 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마다 방콕시 정부는 휴교, 대중교통 무료 제공, 마스크 배포, 재택근무 권장 등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환경 슈퍼관측소 타이 측 책임자이자 타이 농업대학교 환경학과 교수인 수랏 볼로는 방콕의 대기오염은 여러 오염원이 함께 작용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염원 분석이 방콕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PM2.5 오염원 분석을 완료하는 데 약 6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는 관측소의 실시간 분석 기술을 통해 몇 시간 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오염 관측과 추적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수랏 교수는 현재 관측소가 거의 두 달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다면서 일부 매개 변수는 여전히 점진적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 관측소는 방콕의 기존 대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를 실현해 대기질 관리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정부가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장비 제공업체인 중국 역학과학기술 주식유한회사 해외사업부 동남아시아 기술경리인 왕본랍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 관측소는 관측 장비와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로부터 플랫폼 응용까지 모두 자체 개발한 것으로 실시간 립자 성분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소는 레이더를 정착해 립자 공간 분포를 관측함으로써 연구진이 오염 원인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방콕시 정부 타이 공업연합회 연합과학기술주식회사와 함께 방콕 청정공기 프로젝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중 대기환경 슈퍼관측소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프로젝트 기술 주도자로서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관측소를 활용해 오염 원인 분석과 정밀한 추적을 수행하고 3D 대기질 모델의 지능형 예측 및 평가 조치 효과를 결합해 방콕 오염 방지 결정의 수립과 시행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콕가 보다 과학적인 대기 환경 관측, 평가 및 경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관측소는 중국과 타이 환경보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축소판입니다. 방콕 외에도 타이 북부와 동북부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대기 오염으로 인해 빈번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랏 교수는 타이가 더욱 완벽한 대기오염 관리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대기질 관측, 오염원 분석, 데이터 분석 및 관리 기술 등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기에 참고할 가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측은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고 협력을 수질 환경 관리, 탄소 감축 등 더 많은 측면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의 정밀 대기오염 퇴치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타이 협력의 슈퍼 관측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0: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2: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2: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문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 새 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 국채가 세계 1위의 준비 자산 지위를 잃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종임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5: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제기한 빈곤 퇴치 정밀화 전략은 바로 심층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빈곤 퇴치는 빈곤 대중들의 간절한 희망이자 앞세대 혁명가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빈곤 퇴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빈곤 지역의 군중들은 물론 앞세대 혁명가들을 대할 면목도 없게 됩니다. 18차 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하북 부평현에서 빈곤 퇴치 사업을 고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나는 14개 대규모 극빈층 밀집지역을 해마다 찾아다니고 빈곤 가구를 직접 방문해 빈곤 실상을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0: 빈곤 구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빈곤 지역 간부와 대중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빈곤 구제 구상과 조치를 끊임없이 보완했으며 마음을 담고 취지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염두에 두고 빈곤 구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당과 전국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는 마침내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빈곤 지역에 광범한 대중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앞 세대 혁명가들도 구천에서 위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실사구시하는 것은 사상 방법 문제뿐만 아니라 당성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식이 간부 대우의 실제로부터 보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성 문제는 실사구시를 견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당이 강조하는 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1943년 연안에서 전개한 간부 심사운동 당시 국민당 반동 세력이 혁명 근거지에 대대적으로 침투해 혁명 근거지를 크게 파괴한 상황에서 간부 대우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지만 실제 사업에서 우리는 적의 상황을 과대추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책임졌던 강생이 자백을 강요하는 극좌적인 방식을 취한 탓으로 간부 심사 사업에서 엄중한 편차가 생겨 대량의 원죄 사건과 조작 사건, 오심 사건을 빚어냈습니다. 당시 수덕지구 당위원회 석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수덕사범학교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처벌과 강요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을 알고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에 그는 깊은 조사 연구를 거쳐 간부 심사 사업에서 확대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상 인식 문제와 정치 입장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제기하고 당 중앙과 서북국의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한편 자백을 강요하는 현상을 제때에 제지하고 좌측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당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처신은 당시 상황에서 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써야 했지만 나의 아버지는 당에 대한 충성에는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현위서기의 훌륭한 본보기인 공문창도 실사구시의 모범입니다. 동사녀는 1950년 5월에 해방되었는데 국민당이 대만으로 퇴폐하기 전에 동산에서 장정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병사를 충원하는 바람에 마녀 가구밖에 안 됐던 동산에서 4,700여 명의 젊은 청장년들이 끌려갔으며 해방 시 남은 가족들은 괴뢰 가족으로 판정됐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뉴스 추적 보내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2: 오늘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새 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방위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0: 5월 31일 제23회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은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안보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방위에 새로운 역할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제 관찰자들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의 관련 움직임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과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방위 대신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회 전체 회의에서 이른바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국가들과 안보 기재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지역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고이즈미 방위 대신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캄보지아 국무장관 응고 타이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각국은 일본 군국주의 역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현재 일본의 새로운 안보 자세가 진정한 방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힘을 투영하려는 시도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파라 신디케이트의 집행리사인 베르디카 우타마는 일본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방위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무기 수출 제한 완화와 이른바 반격 능력의 개발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인정했습니다. 베르디카 우타마는 일본의 이런 조치들은 역사적 갈등을 다시 격화시키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유소프 이사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아시안 연구센터 고문인 최승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과 국방산업 활동에 대한 자기 제약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일본이 전후 평화 발전 방향에서 점차 벗어나 다시 군국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일본 수상 다카이지 사나에가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림건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가 간 교류가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진영 대립을 부추기고 소집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비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는 민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미국 국채가 세계 1위의 준비자산 지위를 잃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금이 전 세계 공식 준비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증가함으로써 미국 국채를 제치고 세계 공식 준비금 최대 자산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채의 비중은 2024년 말에 25%에서 22%로 감소하면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국채가 제1 준비자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달러 신뢰의 위기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국채의 지위가 무엇 때문에 유지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미국 국채 비중이 감소하고 금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선 금의 가치평가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월 말 한때 온스당 5,600달러의 역사 최고치까지 치솟아 공식 비축금의 환산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의 전 세계 공식 준비자산 총액 비중이 2년 연속 감소해 2023년 말보다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 보유 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세계금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금 가격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각국 중앙은행의 금 구매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구매 규모는 863톤에 달했습니다. 이 중 볼스가가 약 100톤의 구매량으로 최대 구매자가 되었고 카자흐스탄, 브라질, 터키 등 신흥 경제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네, 이란 전쟁의 외부 효과가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이 글로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경제와 통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잇따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탁한 미국 국채 규모가 2026년 3월 820억 달러 감소하여 총 가치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달러의 신용이 무엇 때문에 손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가 전 세계 공식 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를 달러 자산의 안전 프리미엄 하락 신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확장, 통화 정책의 정치화 위험 및 금융 제재의 도구화가 달러 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외부의 기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 보유를 늘리고 미국 국채 배분을 줄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러 체계의 위험에 대한 소리 없는 투표인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된 후 러시아의 위험 보유고가 동결되고 일부 은행이 국제금융체계에서 제외되면서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이 달러 자산의 정치적 위험과 제재 위험을 재평가하고 달러 노출을 신속히 줄이도록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재정적자 및 부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 역시 미국 국채의 매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록펠러 자본관리회사 글로벌 투자관리 부문의 거시전략가인 더그 모리아는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와 유로 체계에 보관

그리고 미국 연방 재정 적자와 부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시장의 안전자산 수요를 함께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스마트 트리 투자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조나단 스타인버그는 최근 몇 년간 금 가격 강세의 주요 구매자는 일반 투자자나 단기 자금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미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 구매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네, 끝으로 금융 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2026년에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금리가 하락하고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 증가 추세가 단기간 내에 역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통화체계는 과거의 단일체계에서 금과 각국의 화폐로 구성된 다원적 준비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비록 달러가 공식 준비금, 결제, 무역금융 및 외환시장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체계의 실제 환경이 현저히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긴장 상황,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 국경 간 결제 기술 대안 등 요인이 글로벌 금융 구조를 더욱 분열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진봉영 연구원은 글로벌 남반구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성장함으로써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지만 달러 지위의 약화는 느리고 굴곡이 많으며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투자관리회사인 반다사는 분석에서 달러가 글로벌 금융구조의 변화 속에서 주요 긴축 통화 지위를 완전히 잃지는 않겠지만 점차 독점 시대를 마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많이 담는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담고 채운다고 해도 넓은 마음이 한없이 풍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워내는 것이 담아두는 것보다 변할 때가 있습니다. 봄의 파릇함을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여름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가을의 낭만을 한없이 즐기고 싶다고 해서 가슴 시린 겨울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사랑만을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리벨의 슬픔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행복한 추억만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눈물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고이 보내줍시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비워내는 연습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박형만 작사, 허소라 작곡,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생태무용건설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반드시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생태환경 보호감찰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종국건설 성과에 대한 고과를 착실히 전개하며 지방의 당 및 정부 지도 간부 생태환경 보호 책임제 관련 규정을 재정 실시하고 아름다운 종국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별화, 정밀화 관리 통제에 기초한 생태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생태환경 감측 및 평가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토공간 용도관리 통제 및 계획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자연자원자산, 재산권 제도 및 관리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전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 위탁 대리 기제를 보완하며 생태환경보호, 자연자원보호 및 리용, 자산의 가치 보존 및 증식 등 책임고과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리용 행위를 인도하고 규범화하며 제약해야 합니다. 국가생태안전사업조를 기제를 보완하고 국가생태안전위험에 대한 연구판단평가, 감측 및 조기경보, 응급대응 및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고 생태환경, 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의 법률 및 법규의 제정과 조문 개정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대한 법치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생태환경은 아름다운 중국의 중요한 징표인 바 반드시 생태환경 정비 책임 체계, 감독관리 체계, 시장 체계, 법률 법규 정책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생태환경의 질의 개선을 량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로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 건설을 추진하고 다분야, 다차원의 혁신적인 시험 및 시범을 전개해야 합니다. 종밀한 오염퇴치, 과학적인 오염퇴치, 법에 의한 오염퇴치 관련 제도 및 기재를 보완하고 더욱 높은 기준으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는 보위선을 깊이 있게 잘 치러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 오염원 감독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고정 오염은 오염물 배출 허가의 전 요소적인 관리, 체계적인 연동 관리, 전 주기내 관리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협동 정비 및 환경 위험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오염물의 배출을 협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권 요상 사용 및 거래 제도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법에 의한 환경정보 공개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환경신용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태환경 주체 책임의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류역에서 상하류를 관통하는 일원화 생태환경 정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며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복원하며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내적 요구이기에 반드시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의 강도를 높이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산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 및 체계적 정비 기제를 완비하며 다원화된 생태보호 및 복원 투입 기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해양자원 개발보호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생태보호 및 복원감독관리 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 조율 기제를 강화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 중대 공정을 실시하며 국가 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 보호지 체계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소자원 강성 제약 제도를 실시하고 소자원 비용의 세금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소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생태 제품의 가치 실현 기제를 완비하고 록소 정산을 금산 은산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자연 자원 요상 사용 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생태 종합 보상을 추진하고 수평적 생태 보호 보상 기제를 완비하며 생태 환경 파괴 배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호자와 복원자가 합리적인 보수를 얻게 하고 파괴자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녹색 저탄소 발전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발전 방식의 문제로서 생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조진해야 합니다. 녹색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세무, 금융, 투자, 가격 관련 정책 및 표준 체계를 실시하고 녹색 저탄소 산업을 발전시키며 녹색 소비 경력 기제를 완비하고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을 위한 경제 체계 건설을 촉진해야 합니다. 정부 녹색 조달 관련 정책을 최적화하고 녹색 세제를 보완하여 녹색 저탄소 발전의 내생적 동력과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자원 총량 관리 및 전면 절약 제도를 보완하고 폐기물 순환 리용 체계를 완비하여 자원 리용 방식을 전환하고 자원 리용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석탄의 정전 고효율 리용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용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계획하고 건설하고 신에너지 수용 및 조절 통제 관련 정책과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기후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총량과 소모류를 통제하던 데서 탄소 배출 총량과 배출 강도를 통제하는 대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제를 수립하고 탄소 배출 통계 재산

0: 체계, 제품 탄소 성적 표시 인증 제도, 제품 탄소 리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 제도, 온실가스 자발적 배출 감소 거래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류가 식물을 개량하는 블랙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마켓의 과일 코너에서 크고 껍질이 얇은 수박, 통통하고 굵직한 바나나, 진주처럼 둥글고 윤기 나는 포도를 보았을 때 이 완벽해 보이는 과일들은 자연 그대로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들은 모두 인류가 식물을 개량한 지혜의 결실입니다. 그것들의 원종은 아마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야생 수박은 크기가 도마도만하고 바나나는 단단한 씨로 가득 차 있으며 원시 포도는 작고 껍질이 두꺼웠습니다. 상고시대 선조들이 야생 과일을 채집하던 시절부터 오늘날 과일 산업이 번영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야생 과일을 우리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점차 개량해 왔습니다. 그럼 기술 발전의 흐름을 따라 과일을 개량한 놀라운 역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상고시기 인류는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했는데 그중 야생 과일은 중요한 식량 자원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야생 과일은 크기가 작고 맛이 시거나 넓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 사과는 크기가 앵두만하고 과육이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생 과일은 특정 계절에 인류에게 귀중한 에너지와 수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야생 과일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무의식 중에 자연의 투표자가 됩니다. 인류는 본능적으로 크기가 더 크고 단맛이 나는 열매를 따게 되며 먹고 남은 씨앗은 저도 모르게 주변에 버리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인류의 활동, 음식물 쓰레기 퇴적이나 잿더미의 형성으로 인해 비옥한 토양이 형성되었고 씨앗이 내리고 싹이 트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류는 주거지 주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졌던 야생 열매의 종자들이 이듬해에는 새로운 식물로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로 하여금 어떤 방식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더욱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대자연의 혜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종자가 비교적 크고 맛이 좋은 야생 과일을 골라 재배하기 시작했고 점차 인류는 식물 재배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데 따르면 무화과는 인류가 가장 일찍 재배한 과수종의 하나입니다. 무화과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처음 재배되었고 이후 페니키아, 수리아, 이집트 종자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는 벽화는 고대 이집트인이 무화과를 재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2006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조지프 교수, 이스라엘 바일란 대학의 키플레스와 하트만 교수 등 중동 요르단강 하류의 한말 요적지에서 고대에 남겨진 무화과 열매 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지금으로부터 11,400여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무화과는 수분 과정이 없이 인공적으로 꽃꽂이를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무화과 나무는 인류에 의해 최초로 길들여진 작물이며 중동 지역에서 인류가 밀, 보리, 콩을 재배한 것보다 천년 이상 앞선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포도 역시 인류가 가장 일찍부터 재배한 과일 나무 중의 하나입니다. 2017년 그루지아의 수도 뜨빌리시 남쪽에 있는 두 개의 석기시대 마을 요적지에서 발견된 도자기 항아리에서 포도주 잔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류가 최소한 8,000년 전부터 포도주를 양조해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023년 운남 농업대학 동양 교수팀이 전 세계 약 5,000개의 포도 유전자 자원을 분석한 결과
인류의 포도 재배 기원을 약 11,000년 전으로 추론했습니다. 이처럼 과일의 순환은 식량, 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술을 비축하는 계기가 되었고 인류가 채집, 수렵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가 정착 생활을 통해 본격적인 농경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인류가 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인류가 농경 시대에 들어서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존목, 가지치기, 휘감기 등 일련의 중요 기술들이 발명되고 응용되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과일의 증산과 품질 개량에 더욱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점호 기술은 식물계의 마법이라고 할 만한 바 인류의 과일 개량 사상 일대 리정표가 되었으며 우량 과일 품종의 본식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비록 세계 각지의 점목 기술에는 제각기 독특한 장점이 있지만 그 역사는 모두 매우 요구합니다. 점목에 관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헌들은 기원전 5세기 지중해역에서 점목이 일반적인 기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424년경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추종자들은 어떤 나무는 다른 나무의 접목해서 자라난다. 그것들은 독립적으로 자라서 접목한 나무와는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접목 기술도 마찬가지로 요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식의 농학자 가사협은 재민요술에서 과수의 접목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성조 이후 점목 기술은 이미 비교적 성숙되었으며 방법이 다양해지는 추세였는데 부착 점목, 뿌리 점목, 몸체 점목, 허리 점목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전지 기술은 과수의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병들고 약한 가지를 잘라내고 서로 겹치거나 지나치게 빽빽한 가지를 제거하면 영양분의 소모를 감소시켜 튼튼한 가지와 과일에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과일의 생산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 2세기에 3인 원룡의 과수나무의 가지치기에 관한 묘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원조의 농학자 로명선은 농상의식개요에서 낮고 가는 가지들을 잘라내면 열매가 더 잘 열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7세기 중엽부터 유럽인들은 귀족들의 미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과일나무를 체계적으로 가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화원식 과수원은 사과, 배, 포도 등 과일나무를 벽에 기대 부채 모양으로 다듬어 관상용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게 했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유전학 이론의 건립과 완성은 인류가 과일을 가을층 개량하는 데 튼튼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856년 오스트리아의 유전학자 맨델은 생물학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위대한 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완두콩 교잡 실험이었습니다. 수도원에는 길이 35m, 높이 7m의 공터가 그의 연구 주전장이 되었습니다. 이 공터에서 그는 총 37개 품종의 27,000여 그루의 완두콩을 재배했습니다. 8년 동안 완두콩 교배 실험을 진행한 끝에 요전의 두 가지 법칙, 즉 요전 분리 법칙과 요전자 자유조합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맨델의 위대한 발견은

세인들에게 샘물 형질이 유전자를 통해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숨은 원리를 밝혀줬습니다. 맨델의 유전 이론의 지도하에 6종 학자들은 특정적인 우량 형질을 가진 모본과 후본을 정확하게 선별 조합하여 교잡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량 형질을 갖춘 과일 품종을 배양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과일, 예를 들면 씨 없는 포도, 사계절 딸기, 오렌지 등은 대부분 교배 육종 기술과 현대 생물 기술의 산물이며 열매 크기, 맛, 저장성, 운송성 등 방면에서 그것들의 원종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7세기에 이탈리아 화가 스텐치가 그린 수박과 배종을 환한 수백 년 전 수박의 외형과 내부 구조가 현재 수박과 얼마나 다른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화면 속의 수박 과육은 라선형이며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비교적 작은 부분만 차지했습니다. 교잣 기술의 혁신적인 응용 덕분에 현대의 수박 품종은 종자가 없는 품종, 저장과 운송에 강한 품종, 당도가 높은 품종 등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잣 기술의 개발은 인류가 과일 나무를 순화하는 속도를 크게 가속화했으며 경제와 사회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잣 품종은 과일의 생산량을 노렷이 높였는데 이를테면 교잣 사과의 생산량은 야생 사과의 몇 배에 달하여 전 세계 과일 산업의 발전을 크게 촉진했습니다. 또한 칠레의 체리, 타이의 듀리안과 같은 교잣 과일은 지역 문화의 상징이 되어 과일의 국제 교역을 촉진시켰습니다. 20세기 50년대에 일련의 과일 개량 기술의 개발은 현대 과일의 발전에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사성 육종 기술은 그중 걸출한 대표로서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하여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발한 후 변이 개체를 선별해내고 새로운 품종을 배육해내는 그 원리입니다. 20세기 20년대 미국의 유전학자 물러는 X선이 초파리의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 중대한 발견은 방사성 육종의 리론적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그 후 방사성 육종 기술이 식량 작물에 응용되기 시작했는데 20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과일 육종에도 응용되면서 널리 발전했습니다. 자몽은 방사성 육종 기술을 이용해 품종을 최적화한 대표적 과일 중의 하나입니다. 1950년대 말 미국 국립원자력실험센터는 코발트 60을 감마선 원천으로 활용하여 자몽의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과육의 색이 짙고 당도가 높으며 생장 주기가 현저하게 짧은 레드 하트 자몽을 배양하는 데 성공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품종은 현재 텍사스주 레드 하트 자몽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방사성 육종 기술이 전 세계로 전파되며 식감이 좋고 내병성이 강하며 조숙성이 최적화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새로운 과일 품종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조비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조 육종이 점차 인공 방사성 육종을 대체하면서 작물을 개량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오조 육종은 우주의 미세 중력, 고진공, 강한 방사선 등 극한 환경을 이용하여 식물의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데 그 돌연 변이률은 보통 지상의 방사선 육종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1987년부터 우리나라는 오조 육종 기술을 탐색하기 시작하여 왕복식 위성과 오조 왕복선을 이용하여 과일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 종자를 우주로 발사했고 이를 통해 뚜렷한 경제적 효익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2008 딸기는 우리나라 우주육종센터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으로 과일이 크고 즙이 많으며 과일 맛이 뛰어나고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저장 능력이 강하고 조숙성이 좋아 우리나라 딸기 육종 분야의 중대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방사성 돌연변이 육종 기술은 품질이 좋고 수확량이 높으며 저항성이 강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했지만 정밀성이 부족하여 돌연변이 부위와 종류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없어 대량의 선별 작업을 통해서만 우수한 형질의 개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전자 편집 기술의 개발은 방사성 기술의 이런 결함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마치 신기한 가위처럼 특정 요전자를 절단하거나 삽입하거나 염기를 대체하는 등 정교하게 조작하여 과일의 형질을 정확하고 방향성 있게 계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기의 요전자 편집 기술은 조작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으며 효율이 낮았으나 2012년 요전자 편집 기술의 개발로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기술은 효율성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비용이 저렴한 등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의학, 생물제약, 농업, 작물육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과일육종에 있어서 요전자 편집 기술은 과일의 주요 요전자를 제거하여 특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를테면 과일이 쉽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요전자를 제거하면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간섭 기술을 이용해 사과의 갈색 변화를 일으키는 요전자를 제거해 갈색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사과 품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잘라도 하얀 과육이 오래 유지되는 이 품종은 2015년 미국 시장에 출시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요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도마도에서 감마, 아미, 노브, 티르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요전자를 제거하여 감마 아미노브 티르산의 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마 아미노브 티르산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에서 출시된 요전자 편집 도마도의 감마 아미노브 티르산 함량은 일반 도마도보다 4배에서 5배 높습니다. 요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에는 요전자 편집 오이나 딸기와 같은 과일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맛과 영양가가 향상되고 병충해 저항력도 강화되며 전 세계 과일 산업에서 중대한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석양농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미 씨의 사랑이 나를 살게 했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나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의 곁을 지키다 25세에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한 회사에서 13년을 성실히 일했고 남편도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사업 실패는 우리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39, 남편과 가족의 만류를 뒤로한 채 홀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 했지만 내게 이곳은 외로움과 그리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가족과 다시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나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견뎌낸 끝에 49이 되어서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2일 마침내 남편과 딸이 미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서로를 끌어안던 그 순간의 온도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야 평범한 삶이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며칠 뒤 오른쪽 귀가 갑자기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찾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은 정신경과 안면신경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의사는 한시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웃을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눈앞에는 또다시 생의 벼랑 끝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를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당신 꼭 나을 거야. 내가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게. 수술 당일 새벽 남편은 수술실 앞까지 나와 함께 줬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끝까지 내 손을 꼭 쥐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서도 그 한마디는 마지막 온기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복도에 앉아 몇 시간을 기도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제발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식물인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저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그 절박한 기도 끝에 16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적처럼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잃었고 균형 감각마저 무너져 혼자 가는 일조차 버거웠습니다. 세상이 한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어진 것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새벽이면 죽과 부드러운 음식을 끓였고 출근 전에는 내가 하루 동안 먹을 끼니를 정성껏 차려두었습니다. 퇴근하면 말없이 내 발을 씻겨주며 늘 곁을 지켰습니다. 조금씩 좋아질 거야. 괜찮아. 그 말은 약속처럼 하루를 버티게 하는 숨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나를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오래 걷지 못하는 나는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해변을 걷다가 작고 하얀 돌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당신 생각이 났어. 그것은 그저 흔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픔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마음이었고 끝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몸이지만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평온하게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에 왔다고 믿었지만 삶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내가 끝내 붙잡은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나를 끝까지 붙잡아준 한 사람의 손, 말없이 곁을 견뎌준 시간, 그리고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도 마음 깊이 새깁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행복이 넘치는 고향.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전군 만마입니다. 일전에 군군, 일만에 만, 말마로 풀이 되는 천군 만마는 기세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진경지는 남조 때 량고조 휘하에 있던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는 신장이 8척이나 되고 기골이 장대했으며 얼굴에 수염까지 있어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진경지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전쟁을 치렀고 죽는 날까지 량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믿게 된 군사들은 차츰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대한 병력을 보고도 태연하게 관문을 지키는 진경지의 군대를 본 부귀의 수령 또한 자꾸 의심이 들어 쉽게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진경지는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 암암리의

치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진경진은 군사들을 진영에 모아놓고 작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식사 준비를 시키고 말에게도 여물을 충분히 먹이도록 했습니다. 어둠이 깃든 후에 작전을 시작할 것에 대해 군사들에게 흰옷을 입게 했습니다. 진경진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이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장병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다. 적들이 우리를 눈에 든 가시로 여기고 있는 한 이번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적들에게는 수만 명의 정예 기병이 있으니 병원에서의 작전은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적들의 포위망을 뚫은 후 신속히 적의 성을 점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수들은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도록 하라. 진경제의 말을 들은 군사들은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깃들자 흰옷 차림을 한 7천여 명의 군사들이 보기 군대의 조둔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보기군의 포위망을 쉽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적군의 병력이 부족했던 성지를 점령하여 만여 명의 적들을 사살하고 대량의 군마와 식량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진경지 군대는 기동전의 방식으로 곳곳에서 적군을 소멸하고 단번에 몇 개의 성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북위 백성들은 진경지가 지휘한 군사들이 흰옷을 입고 전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민요를 지어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 두 마디입니다. 명사 대장막자로 천군만마 피백포, 더 이상의 장군이 있을 소냐, 천군만마가 흰 도포를 피했다. 진경제 군대는 마침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량고조는 진경제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사 진경지전에 수록되었습니다. 천군만마라는 고사성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기세가 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용실입니다. 인간을 담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이제 시연 단계를 넘어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된 3세대 휴머노이드는 실제 생산과 물류 현장에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종이보다 더 얇은 나사못 보호 필름을 벗겨낼 수도 있어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놀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실제 공정에 투입됐을 때 이전보다 작업 효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비아디와 지커와 같은 전기차 공장에 스스로 배터리를 받고 작업 시간을 늘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아직은 부품 운반과 일부 품질 검사 위주지만 올해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동 능력은 이미 인간을 넘어선 상황이며 인간의 손을 구현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로봇 업체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손의 정교함까지 갖추게 될 경우 돌봄이나 가사 분야까지 활용 분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인사들은 생활 서비스 영역에서도 다양한 기술 훈련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동반형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국가 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의 도시 조주시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내몽골 오르도스시에서 사막을 수림으로 일궈낸 은옥진과 미국인 지원자 사이 카오스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요한 논단은 고수준인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관건적인 주력점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장기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국가혁신체계 건설이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규모 면에서 연구개발 경비, 연구개발 인원, 기반시설 등의 규모는 이미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구조 면에서 국가실험실,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대학, 과학기술 선두기업 등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이 부단히 발전하고 확대되어

2022년에 제1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인 변혁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영도하에 이룩한 것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치적 보장이며 이는 당의 영도의 정치적 우위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과학기술 사업의 제반 분야, 각 방면 모든 단계에서 당의 영도를 관철하고 두 가지 확립을 결연히 옹호하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여 정치적 입장, 정치적 방향, 정치적 원칙, 정치적 길에서 언제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통일 영도 체제를 보완하며 권위적인 결책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통일적 계획과 총체적 배치를 강화하고 각 방면의 적극성을 살려 혁신 요소의 결집을 가속화하고 혁신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 추진 체제의 능력 통합을 적극 실현하고 과학기술 혁신 활동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성 효과성을 높이려면 체계관념을 고수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혁신의 병행을 견지하며 국가과학기술혁신 체계화 능력을 갖추어 신시대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과학기술의 최전방, 경제의 주전장, 국가의 중대한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휘하며 능력을 키우고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형 거국체제를 완비하고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난관 돌파 사업을 진행하고 국가 발전의 전 국면과 장원한 리익에 영향을 주고 제약하는 중대한 과학기술 문제를 적극 해결하며 관건 핵심 기술 난관 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해야 합니다. 국가의 긴급한 수요와 장기적인 수요를 둘러싸고 전략적이고 전반적이며 전망적인 일련의 국가 중대 돌파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서둘러 실시하여 자조적인 혁신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기초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역량 구축, 자원 배치, 기반 시설, 과학 연구 플랫폼, 정책 및 법규, 기술 표준, 혁신적인 생태, 과학기술 인재 등 면에서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셋째,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목표와 전략적 수요를 중심으로 일련의 국가 실험실을 서둘러 건설하고 기존의 국가 중점 실험실을 재편성하여 국가 실험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두기업의 기능과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이 책임과 소임을 다하고 우위로 상호 보완하는 협력 기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혁신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와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세계과학의 첨단 분야와 신흥산업기술혁신 및 세계과학기술혁신 요소의 집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과학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형 기간기업의 선도 역할과

곧 뒷목 역할을 발휘시키며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의 심층적 융합을 강화하고 혁신사슬, 산업사슬, 자금사슬, 인재사슬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와 산업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전략 자문을 강화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고급 두뇌 집단과 전략과학자의 결책 지원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넷째,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심층적인 체제 및 기재 장애를 적극 혁파하고 량호한 정책적 환경을 적극 마련하며 과학기술 평가 개혁을 심화하고 다원화된 과학기술 투입을 늘리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치 보장을 강화하여 전면적 혁신을 뒷받쳐주는 기초제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 경비 분배 및 사용 기재 계획을 심화하여 혁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혁신 문화를 육성하고 과학자 정신을 고양하며 훌륭한 학풍을 함양하고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계 혁신 체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융합하고 세계 혁신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호혜적이고 공유적인 국제과학기술 협력 전략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의 자조적 혁신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국제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보다 개방적인 사유와 조치로 국제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화된 과학연구 환경을 힘써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생태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영그룹이 제작한 영화 팽호해전이 오는 7월 25일 전국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웅장한 해전 장면으로 담아낸 영화는 특수 효과 제작, 전쟁 장면, 감정적인 공감면에 비중을 많이 두어 높은 박스 오피스에 도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명의 기원 탐구에서 문명의 상호 학습까지 중국 고고학 연구 성과 발표회가 중국 역사 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은 고고학 연구소는 고고학 발굴 보고서와 전문 저서, 도록, 대중과학 도서, 논문 등 수십 건의 성과를 집중 발표했습니다. 전문 저서로는 학문의 발전 성과를 정리한 중국 고고학 10년, 중국 고고학의 리론 방법과 탐구 5강 등 리론 저서, 그리고 감미미정, 당나라, 덕정비 등 주제 연구서도 발표됐습니다. 최근 작은 제작비에 배우 전원이 일반인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적인 색채가 짙은 영화가 흥행 역주행에 성공하며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영화계에 주목할 만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람홍춘 감독의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편지입니다. 이 영화는 화교들이 고향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서사적인 실마리로 삼아 두 여성이 수십 년간 서로를 지키며 깊은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근대 이후 남양으로 이주한 중국 화교들이 고향에 보내던 편지와 송금이 결합된 교피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수만리 떨어진 가족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영화는 련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사랑 이상의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의 우정, 은혜, 향수, 동포의 국가와 가족에 대한 사랑 등 많은 정이 응축되어 있어 일일이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한 단어로 이를 요약하자면 바로 정일 것입니다. 작가 마건이 일전에 작가의 독창적인 능력의 대체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에 도전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 문학 창작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마건은 AI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작가들이 써낸 것을 불러오는 것이며 방대한 작품을 바탕으로 재조합을 통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작품을 볼 수 있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작가와 예술가가 더 이상 창작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AI 수준도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보조도구로서 특히 번역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문학 분야에 개입될 것이며 영화 제작이나 문학 기획, 기술 측면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지만 창작물은 여전히 근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손북을 울리며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축제가 우름치에서 개최됐습니다. 문화관광부, 신강위글자치구 인민정부, 신강생산건설병团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성류꽃 피어나 한마음 이루고 즐거운 노래로 중화를 빛내다는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문화관광청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도나시 문화관의 창작무용 희열을 축제에 출품시켜 길림 문화예술의 매력과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희열은 전국 4개 성씨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막 행사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품은
조선족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장고, 손북, 상모 등 특색 있는 민족 요소들을 결합해 조선족 농악무의 기량을 펼쳐냈습니다. 제4회 중국조선족 민간문화예술단체 합동공연이 연길시 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북경 천진, 하북 대련, 심양, 할빈, 길림, 단동을 비롯해 연변 현지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개 민간예술단체에 460여 명 민간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만들어갔습니다. 공연은 장고춤, 가야금 연주, 농악무 등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였고 격정적인 선율과 아름다운 춤사위로 당의 민족 정책이 거둔 성과를 노래했으며 변강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저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0번째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 조주입니다. 나루터의 선선한 바람과 서호의 뗏목, 금산의 소나무, 루각의 등불, 한유가 심은 나무, 봄날의 상교, 봉황대에 내리는 비, 강변의 석탑을 비롯한 조주 팔경이 조주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동에 왔다가 조주를 보지 않으면 헛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광동 동쪽의 벌판, 한강의 하류에 위치한 조주는 광동 동부의 정치와 경제, 문화 중심지로 남해의 보석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조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591년 수왕조 때에 조주를 두었고 후에 조주나 조군으로 명칭이 바뀌다가 당나라 때인 758년부터 조주라는 지명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북송 때인 10세기에 도시방어의 수요에 의해 조주의 주변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300년대에 성을 증축하고 돌과 벽돌로 성벽을 다시 쌓았으며 성문 7개를 냈습니다. 그중 가장 웅장한 성문이 광제문인데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조주는 원명청 왕조를 거치면서 모두 군과 주로 부의 소재지로 되어 광동 동쪽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조주는 풍부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당나라 때의 관리들인 상곤과 양사복, 리더규, 송나라 때의 관리들인 진요좌, 오잠, 조정 등이 조주에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공자의 사당을 세우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중원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송나라 때 조주의 문화적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다른 주에는 서원 하나도 없는데 조주는 한 주에 두 개가 있을 정도로 교육의 붐을 형성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 때 진사 자격을 딴 조주 출신의 선비는 송나라 때만 해도 172명에 달했으며 1128년에는 조주에서 9명이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돼 송나라 전체가 들썩했습니다. 명나라 때 조주의 진사는 160명에 달했고 선비 8명이 함께 합격한 미담과 한 가문의 두 형제 혹은 한 가문의 세 선비가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미담도 전해집니다. 조주의 진사들 중 황제가 몸소 주재하는 최고의 시험인 전시에서 서열 3위에 드는 장원과 방안, 탐화도 나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는 조주는 바닷가의 추로로 불립니다. 조주 고성은 산은 높지 않으나 기계가 비범하고 물은 넓지 않으나 경치가 수려합니다. 조주는 고성의 북쪽에 금산이 솟아있고 동쪽에 필가산, 서쪽에 호로산이 기복을 이루며 한강이 고성의 남쪽을 감돌아 흐르면서 산 세 개와 물 한 갈래가 성곽을 지켜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합니다. 조주에는 중국의 4대 고대 교량 중 하나인 광제교와 당나라 때 신축한 개원진국선사, 당나라 때의 호로산 마애석각, 북송 때의 건물들인 배교촌, 허부마부, 남송 때의 한효사당 등 수많은 문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성의 동남쪽 강변에 우뚝 솟은 봉황탑과 고성을 웅장하게 장식하는 광제문 성루, 도심의 서호공원에 자리 잡은 함병루 등 부기수의 문물이 조주의 풍부한 문화적 분위기를 가미합니다. 조주의 많은 문물 중 시대별 특징을 한 몸에 모은 개원사와 송나라 때 품격을 유지하는 허부마부,
세계 최초의 이동식 교량인 광제교가 조주의 고건물 중 세 가지 보물로 인정됩니다. 광제교 서쪽의 광제문 성루는 조주 부성의 동쪽 성문으로 명나라 때인 1370년에 축조되었고 1931년에 개축했습니다. 높은 단 위에 우뚝 솟은 궁중 건물을 모방한 성루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네 귀퉁이가 건뜻 들린 팔짝 지붕을 합니다. 성루의 남쪽과 북쪽에는 2000m 길이의 옛 성벽이 보존돼 성루에 올라서면 강물이 발 아래로 흐르고 광제교가 관문 역할을 하며 저 멀리로는 푸른 산발이 기복을 이루어 심히 장관입니다. 여름과 가을이면 불어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돛배가 강물을 따라 흐르는데 급하게 흐르는 물살이 광제교의 교각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만들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강물을 따라 조성된 조주고성은 모양이 좁고 길며 지세는 북쪽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성의 북쪽에는 관아가 위치하고 남쪽은 일반 주택구로 되어 있으며 동쪽이 상업구역, 서쪽이 수공업지역입니다. 남북으로 고성을 가로지르는 태평로에는 모양이 상이한 다수의 폐방이 즐비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세운 이런 석조 폐방들은 조주의 독특한 인문 경관을 형성하며 조주의 문명사를 말해줍니다. 조주의 고건물은 하얀 담벽에 검정 기와를 하며 건물 곳곳에 온갖 조각이 정교합니다.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 조주의 고건물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민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 최초로 당나라 문학가 한유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인 한문공사는 조주고성 동쪽의 한강기슬, 필가산 서쪽 산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주의 개원사는 중국에서 현재까지 보존된 네 개의 개원사 중 하나입니다. 당나라 때 신축되어 수차의 보수를 거친 개원사는 송, 원, 명청 등 시기별 건축 특징과 예술적인 특색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된 당나라 궁전 양식의 사합은 건축물입니다. 허부마부는 북송 태종제의 증손녀 더간공주와 부마 허각의 저택입니다. 허부마부는 북송 때인 1064년에 신축해 그 후 수차 보수를 거쳤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송나라 건축의 기본 구도를 유지합니다. 조주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동시에 풍부한 전통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주의 많은 지방극 중 가장 대표적인 조주연극은 송나라 때 남이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명나라 때 독립적인 목으로 되었습니다. 곤극과 진극, 한조, 조주의 민간 가요 등의 특색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조주연극은 음률이 우아하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 밖에 조주의 현악과 사당음악, 고악, 그림자극 등도 짙은 지방적인 색채를 띱니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조주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만든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사막에서 나무를 심는 은옥진과 사막에 나무를 심도록 후원해준 미국인 사이 카오스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사람 찾기 영상이 화제로 됐습니다. 내몽골 오르도스시 우현기 모우스 사막지대의 은옥진 씨가 20여 년 전 자신에게 나무 심기와 사막 방지를 위해 $5,000을 기부했던 미국인 사이 카오스키를 초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과 당시 목격자들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곧 연락을 취했습니다. 은옥진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외국인이 바로 사이 카오스키입니다. 26년 전 그는 사막 깊은 곳을 찾아와 은옥진이 나무를 심는 것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5만여 그루의 포플러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60세인 은옥진은 전국 로령 모범이자 사막 방지 전문가입니다. 그와 사이 카오스키의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이 카오스키는 중미 교육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하남성 락양시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앙 텔레비전 방송에서 은옥진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때 은옥진은 널리 알려진 사막 방지 모범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근 3만 무의 수림을 일궈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본 그날 사이 카오스키는 즉시 여러 미국 재단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재단이 은옥진의 사막 방지 사업을 위해 $5,000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5,000은 은옥진이 받은 첫 해외 지원금이었습니다. 은옥진은 바로 묘목 5만 그루를 사서 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중순 은옥진은 매체를 통해 사이 카오스키를 찾는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사이 카오스키가 교편을 잡았던 학교의 적극적인 연락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호스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고 사진과 영상을 통해 사이 카오스키는 숲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옥진은 그야말로 불모지를 로금으로 우거진 수림으로 만들어 사막 오아시스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지금의 모우스 사막은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울창한 숲이 사이 카오스키의 재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1년 전 19세의 은옥진이 섬서성 유림에서 모우스로 시집 왔을 때 이곳의 환경은 절망에 가까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마시는 물에 모래가 섞여 있었고 밥에도 모래가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집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남편이 안쓰러워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부부는 나무를 심고 사막화를 방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한 외에 남은 돈은 모두 나무 묘목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모래가 흩날리는 환경에서 밤낮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은옥진이 심은 나무 묘목은 그렇게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수천 그루의 묘목이 전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와 남편은 관목을 이용해 바람을 막고 모래를 고정하며 단계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막에 푸르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은옥진과 남편은 3만 무에 가까운 푸른 숲을 일궜고 그들의 이야기는 매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도움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 카오스키가 연결하여 기부한 $5,000는 은옥진이 받은 첫 지원금이었습니다. 2000년 지원금을 보낸 몇 달 후
현지의 초청을 받아 사이 카오스키는 모우스를 찾았습니다. 그때가 그와 은옥진의 유일한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모우스에는 약간의 푸르름은 있었지만 사이 카오스키의 눈에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환경이었습니다. 5,000달러로 산 나무 묘목이 심어졌지만 이 나무 묘목들이 자랄 수 있을지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은옥진은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수림을 보여드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19세에 불머지나 다름없는 모우스에 도착해 현재 수만무의 푸른 숲을 일구기까지 은옥진은 41년 세월을 몰두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나 이 사막에서 나무를 심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은옥진은 여러 해 전부터 리마 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기장, 과일나무 재배가 이미 규모를 갖췄고 양 500여 마리도 키우고 있으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미도 많이 심었습니다. 번 돈의 상당 부분은 다시 사막 방지에 투자했습니다. 41년 동안 은옥진과 남편은 7만 무의 사막을 퇴치했습니다. 삼북 방호림 등 국가 중점 생태 공정의 추진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막 녹화 대열에 합류했으며 모우스 사막의 관리률은 85%에 이르렀습니다. 은옥진과 사이카우스키의 우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이카우스키는 누군가가 저온 재산을 걸고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고 은옥진은 누군가가 사막 방지에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바로 이 두 믿기지 않는 인연이 결국 두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우스 사막화 퇴치의 성공은 하나의 기적이고 은옥진과 사이 카우스키가 인터넷을 통해 재회한 것은 또 다른 기적입니다. 그들이 함께 일궈낸 푸른색은 중국에 속하며 또한 이 지구에 속합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와다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